0: 다우레 인자 르터리 다 마카소 칸데 노르크 칸데 스타가슈 송아주데 아메이츠 저르사즈모 달리 다 총름 데식니 덤즈르 데 다나다 다카 드름진 다카 다카다 양치 하고 쇼데라 지치 양 톤지가 링다 지오나 하고 바지 달리 다 지쇼 지니 다 톤지 나칸도 추 름진 지 제지 제라가라 양나 제마 지 땅노 그 좀 쓴데
1: 아제 톤린데 녀노 고르무타네 카크스시오
0: 다 카카다시기오고 점선샤즈 땅난다 지 총라 시가 강크침보즈요크 서중라 다초이고 할룩서룩이달리다 다르다 름진 단디 응아치고 총람란데 지 콜치앙아 조고노 점선덤으리
1: 아제 다 나능 진능시에 키추 렘튼 테닌데 아요
0: 나노용 마뇽 아 다성 토동식네 어
1: 제제 다케슈 콘센트 타우선게나 템싱 그 산이 런게 먹고는이라라 상신신노 소소 먹고노 그 콘센트
0: 상신신노 아 먹고노 그 콘센트인 대단하다 망와나 양지 따가 마카소 양지 이런 거 송지나 쇼고 마칸도 따간조 투그래요 어
1: 제제 다 키수 톤지 타고 선기는 산이 이런 거 톤쿤 모마인들레 숙소소네다 숙디가나 바젠
0: 릉그상니 그 톤지 모모인들이 데이터나다 당하 멍거는 거쇼데 다 지금 접자이나 쇼고 연아 지금 설렁더니 다 캬라다 이고 마란데프거인더니 리 더니 테이코노 그 점신도 무저르자 망와가 인제나다 마치라 릉그 다 데 카르컴라데 카차라데 쇼고 인도마라 톤지 참마 릉그디 주가 차르제다이
1: 레 차슈 톤진데 차치 차즈게
0: 다 차치 인제나 릉그 사그니가 노르드 그 하타마가 타마타 쳔글리너 다 쳔 으즈 쳔 흐시 이달리 데 이달리 예 마뇽나 쳔고 노르드 그 다르차 힐 타마가 카 인도도 군다 이너
1: 제 최초 사진의 노트 또 선정나 산이 잠바가 노트 머스크 사기 차치 릉그 카디나 쇼크 다 신수 고에나 쇼크 쿠레나 쇼크 쇼나 차치오나
0: 요너 당가 쇼 선정나 다스마근 도라 긍지크 너니 크게 친통부 긍스텝질 단톤 크근 토슬라 동소 르나라 Jabjar and accepted it. They don't know Stagmala Karata, and Abjil and Yibdenzi Dale, Tartamarangache, Pechon de Pecon, the Dutchess Gazitan and Dana, Rungin Jungra, Yana, Chig Redota, Zamba Tontina, Tayanchi, Madrasa, Kamon Lakiok, Tikuda, Tasmagachi, Stagma and Nachoko, Yana, Kirgi, Nurluk, Chapar Tanga, Lakira, Tayanchi, Jungjit at the Uni, Tumuri.
1: Reje, ta kichu nyamli khanana nye halam shimu zhwam jitabar, gongsa ganana?
0: Darko ngachu ta gongsa nyergori chacho, chi thotonga ngachu nyamli khanga nyangidali nyerinari, nyamli khanga nyangidali nyeridali, tawari njina ta mahkang, ta rikha soso ga mahkang, chiri songa ta jacha jau chimsang ga jacha jau ga mahkang tabzhigidali, ta zho nyergoni tumsar. Daidana, ta ngachu temchin zong, Sarishang Sonjina Rikangau Daun Nyak Tungzgara Rungabja Khalag Da Dumyo Chiri Da Itang Na Da Da Chiyug Kirgi Mahkang Nyamlikang Da Tsangma Fchiyag Lugluwi Da Nang Shigi Da Chiri
1: Riri Da Kishwende Sajunga Ngitani Yabkyur Chachi Yon
0: Da Sajunga Ngitani Njina Da Rungachur Zungni Da Uzu Pshigli Ga Tunzi Indab Shir Zungi Saga Ngachur Tutsag Kungsag Chizg Liyon Da Yina Da Da Nanang Njina Gormo Chirgibjar Jibcha Khalagatang Dali Datuk Chota Njibunar Dei Tana Chiktuk Njina Ngachi Makatsuwu Echiw Davarga Tonzi Nirinda Runga Sagni Tonzi Ndabshir Tsungay Suwa Rtagwa Tumuzir Dei Tana Nituk Njina Da Runga Sagni Lakhi Da Dijing Runga Mangchukun Suwa Njokwagun Suwa Rguni ta archasi je mek ta lag laghi ton lig rig ta zong gon de na bizat gon ta man ka zo rung no lig kha de gon de sa sa se gon er da ro nyung sa ga mo za ko che zu shi yon er da sam to ga jat gon ga de na na ta sa jung gon ta ne ta shi da ro ko ta jap chur ta ma yin er
1: ri ta chishu ta sajunga gyabchir guwaan ita tamuzun zikchayin tangna chishu rangini ta lu zhe zhe yongbub kalakani chamush?
0: Yongbub kalakani shaag tochkan sonjina ta bachir tarhaa wara danga chug yara lak zaza kusasa uta taozun sonjina bachir ch dhanchi jachiz korjige konara dati dona tarkub tochso ngachu ta tawarka ᱡᱩ ᱥᱤᱞᱤ ᱛᱚᱱᱡᱤᱜᱟ ᱛᱟ ᱛᱚᱥᱚᱠ ᱪᱤᱣ ᱛᱮ ᱛᱟᱣᱡᱜᱟᱱ ᱥᱚᱡᱱᱟ ᱦᱟᱞᱢ ᱛᱟ ᱪᱷᱚᱡᱟ ᱠᱷᱟᱞᱟᱠ ᱛᱟ ᱭᱚᱱ ᱜᱚᱨᱟ ᱛᱟ ᱛᱟᱨᱠᱟ ᱭᱚᱱᱤ ᱛᱚᱢᱡᱨᱮ
1: ᱨᱮ ᱫᱟᱣᱟ ᱡᱮᱞᱚᱠ ᱨᱟᱣᱟ ᱛᱟ ᱪᱷᱚᱡᱟ ᱞᱚᱠ ᱭᱚᱝᱜᱩᱞ ᱚᱠᱟ
0: ᱛᱚᱱᱡᱤᱜ ᱥᱤᱨ ᱥᱚᱭ ᱥᱚ ᱜᱚᱨᱛᱟᱣ ᱛᱮ ᱜᱚᱥᱮ ᱫᱟᱞᱮ ᱛᱟᱣᱟᱨ ᱛᱟ ᱛᱟ ᱪᱷᱚᱡᱟ ᱠᱷᱟᱞᱟᱠ ᱛᱟ ᱭᱚᱱ ᱜᱚ ᱭᱚᱠᱭᱟ
1: ᱨᱮ ᱨᱮ ᱢᱟᱣᱟ ᱣᱟᱱᱟ ᱛᱟ ᱞᱟᱢᱠᱷᱟᱱᱰᱟ ᱢᱩ ᱪᱷᱤ ᱪᱷᱤ ᱧᱮᱞ ᱪᱤᱥᱮ ᱜᱮ
0: ᱨᱮ ᱛᱟ ᱢᱟᱣᱟ ᱣᱟᱱᱟ ᱨᱮ ᱛᱟᱨᱮ ᱛᱟᱱ ᱫᱟᱥᱚ ᱤᱠᱩ ᱞᱤᱡᱩ ᱜᱨᱡᱮᱢᱥᱤᱱ ᱪᱷᱟᱥᱜᱨᱟᱡᱤ ᱛᱟᱱᱟ ᱛᱟ ᱛᱷᱚᱱᱡᱤ ᱞᱤ ᱭᱟᱱᱟ ᱛᱮ ᱛᱟ ᱨᱚᱧᱩᱝ ᱮᱥᱚ ᱥᱟᱜᱟᱱ ᱫᱟ ᱤᱠᱩ ᱞᱤᱜᱚ ᱱᱚᱛᱨᱮ ᱛᱮ ᱛᱚᱱᱟ ᱫᱟᱥᱚ ᱤᱠᱩ ᱢᱟᱭᱤᱞ ᱠᱟᱱ ᱨᱟᱡᱤᱱᱟ ᱛᱟ ᱢᱟᱝᱣᱟ ᱱᱟ ᱛᱟᱨᱚᱝ ᱟᱨ ᱱᱚᱨᱞᱤᱠ ᱠᱷᱟ ᱫᱟᱵ ᱥᱮᱨ ᱛᱚᱱᱮ ᱪᱩᱜ ᱢᱟᱭᱤᱞ ᱥᱚ ᱛᱨᱮ ᱫᱟ ᱫᱮ ᱛᱚᱱᱟ ᱫᱟᱱ ᱡᱚᱠᱚ ᱢᱟᱱᱥᱚᱠ ᱪᱤ ᱱᱟᱪᱤ ᱠᱷᱟᱨᱟ ᱛᱟ ᱥᱚᱜᱨᱟ ᱛᱟᱱ ᱭᱚᱜᱨᱤ ᱥᱟᱥᱚᱨᱟ ᱛᱟ ᱛᱤᱨ ᱡᱤᱝᱜ ᱥᱚᱨᱟ ᱜᱱᱟᱝ ᱟᱯᱛᱤᱱᱟ ᱛᱟ ᱪᱤᱜᱤᱡ ᱠᱚᱱ ᱪᱤᱜᱤᱡ ᱞᱟᱜᱢᱟᱥᱤᱱ ᱫᱟᱞᱮ ᱱᱚᱨᱥ ᱪᱮᱜᱟ ᱜᱚᱨᱢᱚ ᱡᱟ ᱛᱟᱢᱵᱟᱜ ᱠᱟᱥᱵᱨᱟ ᱞᱤᱠ ᱪᱮᱜᱟ ᱜᱚᱨᱢᱚ ᱪᱷᱤ ᱛᱟᱢᱵᱟᱜ ᱠᱟᱥᱵ ᱛᱟᱫᱚ ᱜᱚᱫᱚ ᱥᱤᱱᱫᱟᱞᱮ ᱛᱟ ᱧᱚᱜ ᱜᱚᱱᱚ ᱜᱮᱢᱥᱤᱱ ᱫᱚ ᱢᱩᱡᱨᱮ ᱛᱮᱭ ᱫᱚᱱᱟ ᱛᱟ ᱢᱟᱝᱣᱟᱜ ᱞᱟᱠᱷᱮᱨᱟ ᱛᱟᱱ ᱫᱚᱢᱚ ᱢᱟᱝᱟᱡ ᱞᱤᱜᱩᱱᱚ ᱜᱮᱢᱥᱤᱱ ᱛᱟ ᱱᱚᱨᱞᱤᱠ ᱠᱷᱟᱱ ᱫᱚ ᱥᱤᱨᱛᱚᱝ ᱡᱤᱜᱤ ᱫᱟᱞᱮ ᱡᱚᱠᱚ ᱢᱚᱱᱥᱚ ᱠᱚ ᱭᱚᱝᱨᱜᱚ ᱛᱟ ᱪᱮᱢᱛᱚ ᱪᱤ ᱟᱸᱡᱚᱜ ᱢᱤᱞ ᱛᱟᱭ ᱭᱟ
1: ᱨᱮ ᱨᱮ ᱛᱮᱨᱚᱝ ᱪᱟᱱᱴᱟ ᱛᱚᱱᱞᱤ ᱱᱚ ᱛᱤᱥᱤ ᱪᱤ
0: ᱭᱟ ᱭᱟ ᱠᱚᱴᱮ ᱪᱮ ᱭᱟ
1: ᱭᱟ ᱭᱟ ᱫᱮᱢᱚ
0: ᱭᱟ ᱭᱟ ᱫᱚ ᱡᱚᱵᱟ ᱫᱮᱢᱚ
1: ᱭᱟ ᱪᱩ ᱫᱮᱢᱚ
2: ᱫᱮᱢᱚ ᱜᱚᱱᱡᱵᱟ
1: ᱨᱮ ᱪᱤᱥᱩ ᱛᱟᱛᱷᱩᱝ ᱥᱚᱵᱥᱟᱝ ᱨᱮᱢᱠᱷᱤᱞ ᱠᱮ ᱥᱩ ᱛᱚᱱᱡᱤ ᱥᱤᱫ ᱠᱮᱨᱚᱥ
2: ᱢᱚᱪᱚ ᱤᱧᱡᱮᱱᱟ ᱛᱚᱱᱡᱤ ᱠᱷᱟᱨᱠᱢ ᱜᱟᱨᱜ ᱠᱚ ᱱᱟᱠᱷᱟᱡ ᱜᱟ ᱪᱮᱠ ᱦᱟᱡᱤ ᱠᱤᱨᱚ ᱢᱚ ᱱᱚᱨᱱᱚᱠ ᱫᱤ ᱥᱠᱟᱱᱤ ᱜᱮ ᱠᱷᱟᱜ ᱫᱤᱱᱚ ᱜᱚ ᱠᱷᱟᱨᱠᱢ ᱜᱟ ᱱᱟᱠᱷᱟᱡ ᱜᱟ ᱪᱮᱠ ᱦᱟᱡᱚ ᱢᱚ ᱥᱚ ᱱᱚᱨᱠᱟ ᱪᱚᱪᱚ ᱱᱚᱨᱠᱟ ᱞᱤᱵᱞᱤᱵ ᱱᱚᱨᱠᱟ ᱨᱤᱨᱤ ᱛᱟᱱᱤ ᱱᱚᱨᱠᱟ ᱠᱷᱟᱨᱠᱢ ᱛᱚᱢᱚᱡ ᱜᱟ ᱱᱟᱠᱟ ᱛᱟᱱᱤ ᱛᱚᱱᱡᱤ ᱨᱤᱨᱤ ᱭᱟᱝ ᱪᱚᱢᱟ ᱢᱟᱱᱫᱟᱱ ᱱᱟᱠᱟ ᱧᱮᱥᱢ ᱨᱤᱭᱚ ᱠᱚ ᱢᱚ ᱛᱚᱢᱚᱡ ᱜᱤ
1: ᱪᱮᱥᱩ ᱥᱟᱱᱤ ᱠᱚᱝᱜᱮ
2: ᱢᱚᱪᱚ ᱥᱟᱱᱤᱢ ᱫᱚᱞᱟᱜᱤ ᱢᱚ ᱫᱚᱞᱟ ᱢᱚᱪᱚ ᱠᱷᱮᱞᱤ ᱜᱤᱧᱟ ᱛᱚᱝᱠᱷᱩᱱ ᱪᱷᱟᱱᱤᱨ ᱠᱟᱱᱡᱟᱱᱤ ᱛᱚᱜᱚ ᱢᱚᱪᱚ ᱠᱷᱮᱞᱤ ᱥᱚᱱᱡᱤᱱᱟ ᱟᱹᱱᱤ ᱛᱚᱱᱤ ᱛᱟᱢᱵᱟ ᱜᱟ ᱡᱩᱜᱤᱱᱤ ᱤᱱᱴᱟᱨᱥᱤᱱ ᱱᱚᱜᱚᱞ ᱦᱚᱢᱟ ᱴᱩᱠ ᱛᱚᱭ ᱦᱚᱵᱪᱤᱱ ᱦᱚᱢᱟ ᱴᱩᱜᱨᱟ ᱛᱟᱱᱤ ᱥᱟᱜᱱᱤ ᱜᱟ ᱱᱩᱠᱷᱟ ᱪᱤᱢᱟᱡᱨᱟ ᱧᱟᱢ ᱜᱩ ᱧᱟ ᱫᱟᱝ ᱜᱟ ᱛᱟ ᱠᱷᱮᱞᱤ ᱡᱩᱜᱚᱱᱚ ᱜᱟ ᱛᱚᱢᱚ ᱜᱟ ᱪᱷᱟᱱᱤᱨ ᱠᱟᱱᱡᱟᱱᱤ
1: रे लोटा छेमु तक्षर यु लीगो सरपे को
2: ओ लीगो सरपे कोन तो मो फोमा चुग तंग न्याम त दि द खेली नमो जने को नि तो मो गन बाजे मो त ग मो चुखेलिन सोंगिने थुमर दि स्टासा ग कोरकन दि ओचु शुग जक सोपिन दि कोरक हानचिनि तारो र थोनली सरपिल थोनली सरपिन दि लाकन ग चो रंग जो जा रंग थोनली रंग त थोरकिली जि दि कोन नन बाजे मो त नि खसम बा मो इंजिना यंग त द ग चो स्टासा द गजर जर जगे lakana yirkutja tamo yang ne lek da oni tamo na bazir
1: je chu nyanga chaz
2: ni nyanga tam ne chaz ni nga inge na ni to ni khsta sam lon chung mar gul hobchin ni shimjig lo man tarshin tamo je
1: je ta shimjig lo man tarshin no ge jigne ta yong li gu sarpe to ni
2: o ta tamo je nga shung hobchin na od zik yang jig li gu sarpe den de jig to ayo li jin de yar mara hob jong re de sung yar mara jig tamo ge kheli lik to ko tamo ge ta chhe se kon tamo shang ge tamo ge li gu na shuk da ni mo ta ni ta ni to ni khsta sam lon tar chen re shara ong tamo ge kar tig ge ok hob chin ho ma ge nyam ge tamo ge chang ni kon zu ge jig li to le kon tamo ge kor ku ze yo li ta ngan din nga shu gi ta zo ngo chu nyam ge khri yi ta dar nga ing na ngo chu chim jin jan ro di nor kha ta lu kha ta thon ji jan de gi ri jig thon ji na ka cha kha ga sa pi yo no tamo na ba sri
1: ᱡᱮ ᱢᱟᱣᱚᱯᱟᱱᱟᱱ ᱫᱚᱞᱮ ᱛᱷᱚᱱᱡᱤᱱ ᱛᱮ ᱢᱟᱛᱷᱟ ᱛᱮ ᱯᱷᱮᱡᱤᱱ ᱡᱩᱜᱟ ᱛᱚᱱᱟ ᱪᱩ ᱥᱚᱵᱥᱤᱢ ᱵᱟᱜᱟᱨ ᱫᱤ ᱞᱷᱟᱛᱟ ᱥᱤᱢᱡᱤ ᱠᱷᱚᱢᱟᱡ ᱠᱤᱱ ᱛᱮᱱᱤ ᱪᱤᱱᱫᱮ ᱪᱤᱱ ᱫᱟᱝ ᱪᱟᱜᱤᱭᱚ
2: ᱱᱚᱪᱩ ᱦᱚᱢᱟᱡ ᱜᱟᱢ ᱥᱚᱱᱡᱤᱱᱟ ᱛᱷᱩᱢᱨ ᱨᱟᱝᱜ ᱯᱷᱟᱭᱤᱠ ᱚᱪᱩ ᱫᱚᱜᱤᱱ ᱛᱷᱚᱨᱜᱟᱝ ᱜᱟ ᱱᱚᱨᱱᱤᱜ ᱛᱟᱝ ᱞᱩᱜᱤᱱ ᱡᱤ ᱱᱚᱜᱞᱩᱠ ᱠᱟᱱ ᱫᱤ ᱨᱟᱱ ᱛᱷᱚᱢ ᱛᱚ ᱥᱮᱜ ᱛᱷᱚᱢᱨᱟ ᱠᱮᱢ ᱠᱚᱱᱟ ᱛᱚ ᱛᱷᱚᱱᱡᱤ ᱡᱮᱱ ᱱᱟᱠᱷᱟ ᱢᱟᱝᱟᱡ ᱠᱚ ᱛᱷᱚᱱᱡᱤ ᱱᱟᱠᱷᱟ ᱢᱟᱝᱟᱡ ᱠᱚ ᱛᱟᱝ ᱡᱟᱜᱮ ᱛᱟ ᱥᱮ ᱡᱮᱢ ᱜᱚᱜᱢᱚ ᱛᱚ ᱤᱧᱜᱮᱱᱟ ᱫᱤ ᱞᱟᱠᱟ ᱠᱷᱩᱱ ᱫᱚᱱᱟ ᱢᱚᱪᱩᱨᱟ ᱛᱟᱨᱱᱟ ᱤᱧᱜᱮ ᱡᱨᱟᱢᱟ ᱫᱤ ᱛᱷᱚᱠᱨ ᱛᱚ ᱞᱚᱪᱤᱱ ᱦᱚᱢᱟ ᱥᱮᱨᱟ ᱭᱚᱝᱤ ᱯᱷᱟᱭᱞᱟ ᱭᱚᱝ ᱡᱟᱜᱮ ᱛᱟ ᱨᱟᱝᱜ ᱥᱟᱜᱱᱤ ᱱᱟ ᱭᱚ ᱯᱮᱨᱱ ᱛᱷᱟᱝ ᱡᱟᱝᱜ ᱠᱚ ᱱᱚᱞᱩ ᱠᱷᱟᱜ ᱡᱮᱥᱟᱱ ᱛᱚ ᱛᱷᱚᱨᱡᱤ ᱡᱟᱱ ᱫᱮ ᱡᱤᱨ ᱟᱛᱷᱚᱵ ᱠᱟᱨᱛᱟ ᱡᱚᱛᱮ ᱠᱟᱞᱢᱟᱨᱮ ᱠᱚ ᱢᱚᱪᱩ ᱛᱮ ᱠᱷᱟᱨᱤ ᱨᱮ ᱠᱤᱭᱚᱢᱚ
1: ᱡᱮ ᱛᱟ ᱪᱩᱱ ᱫᱚᱞᱟ ᱥᱟᱪᱟᱜ ᱨᱮ ᱛᱤᱜᱱᱟᱱ ᱫᱚᱞᱟ ᱥᱟᱪᱟᱱ ᱫᱟᱱᱤ ᱛᱟ ᱨᱟᱝᱜᱟᱱ ᱫᱚᱞᱤ ᱛᱷᱚᱱᱡᱤ ᱜᱤᱱᱟᱝ ᱫᱤ ᱪᱷᱟᱪᱤ ᱥᱚᱱᱟ ᱫᱚ ᱠᱟᱱ ᱠᱟᱱᱟ ᱚᱠᱥᱟᱢ
2: 다 좋은 손기나 담 돈나 마르토비 옥침 소름 돌군 그 사체 망아즈금 손나라 캐축 소다 이런 거 사니 그 단 동모다 노르는 거를 좀 그러면 사니다

야, 다들신 담제 님님이나 청물치 쪽서 제초청마 리모이나 조시담빈 군주로 몬덕인 저크등드고다 당다영 초청망아서 담모아가노게 히르케스티라 청청르테 선훈 오르클랑친지 체드나 청시 동남라 고직시비 나 청시비르가슬 타통낸스농니 한든좀타 아이나 린슨덕은 논슨바 아치노르서인 영철 성우스클롱층 그 즈미클롱름데질다 땅이 최초등 냔데 아야는 그 공승으로주 그 개화성론데 나른가초 첨보지기열 라든담 그 조보 총총 조영 대비진 비문된시

0: 야 디나 디릉 그 자바 성니 그 나 총시 배가 슬린 쓴데 타통시 끄니 모레라 야 디나 디릉 그 자바 성니 그 나 총시 배가 슬 타통린 쓴데 그 능아 아직은 하신데 두부 총총서를 조기 등지르 그 참바 등 티바 가르치 그 참바 르비 가르콩 그 참바지 참바 총어슴 고르시 유일 디릉 그 조기 등지르 그 참바 총은 데 그 능아 총어르 그 롱튼 그 런츠 그 능리 영 쳇다 두부 총총서 아야는 그 공승 그 럭지스 고르시 요노 그 실어 동무인지나 롭도 총총 제가 노르 그 릉노 그 레영 반디피 러시르고노게 실은 헤모즈그라 디민다룽 조보총총 고음부 돈즈크릉노게 얼동는 크시글럭시르고노 동는데니가 디른거 조기 드긴지르거 참바 총은데그능아 고득시율 디무스크 영 디른거 조기 드긴지르거 참바 총은데그능니 조보총총치 아른거 랑끈 쥬엔텅 옴지리 짜릭시요 큰거 조보총총 요나영 스카프톤이 린슨 타통거 끌음라 피버 갑사시 린슨 타통 큰거 카프릉 응증 특거든 치 득슴니르거 섬든 얼응아당 특거든 치 득슴니르거 섬든 드기노 조보총총 참마게 옐라사브르 종요라 야 참바 니만지나 조보총총 참마게 기술따라 티바 가르치 그 참바리라 영 티바 가르치 그 참바 총은 더서 전용지나 조보총총 속에 실히 위 땀질 등 중세바 등 땀회 뜨과 등 감출 카클라스과 세사게 뜨고 총총스그리 레디나 디릉 티바 가르치 그 참바 총은 데그 능아 아직은 영 아른겐니 조보총총 속 냠질이 조 자득시오노그 땀질이 인지나
1: 아영슬제쇼바스르고노그 라시 데이총 데그능니 아푼 르키 가라야르바스니 스탐지츠그 조보총총서 냠줄러 샤시율 데간치네 조보총총서 아탈릉 요나그 영 응그르게 샤바그 타그 산치그 촌니 따티그 슈마제비 샤바 통식당 톨도총총 제크를 한치급세노그 不是等是天个是他们就是你那么个是他们就是个人这不从从此你还那么过这个下次人公园这个学生把他的第二年呢拿从西北个次林森的他同学跟你们去有个这不从从从买人 사위리 키우치 때나 대롱 티바 가르치 그 참바 청원 더질 다 땅에 야는 그 공승 시간대 조보 총총치 합시 그 회차 뜨글리 이런 게 스타디오

가 너그 능든 강종 양나 철라 랑니 치티비 담질땅 때문 다른 거 야는 것 값스 어른 그 로는 양나 어른 그 파일라 성다 땅이 어른 그 년이 남 예문 남 그 능니 한노 그 칸츠땅 샤바 똑과라스 과 두부 총총처럼 냠줄을 시한도나 린슨 다통 그럴까 카프르통 용으로 갈스시 삼바 삼바 인지나 르비 가르콩가 삼바 청원대인 르비 가르콩가 삼바 청원대가 아직은 하르신데 대령 주보 총총처럼 얼어른 잠비 타크 저하시 던지인 대령 저조가 얼어른 잠비 저하 가시나 로 한가야 지스 다시라 텐치니 조보 총총 처럼 그 파마초 땅 냠드 요비 아야는 그 디참 더땅 스타니다 땅이 영하신 더 조보 총총 처 땅 조보 총총 치 파마 남버 시비 샤와는 샤와 요츠 제브지마 인세니 참총 로세 타제 히샤 통어시 삼로 지리 그 설다 냠출 샤제인 야 되나 조보 총총체 야는 그 공승 그 감도 당탄이다 당이 나 총시비 가츠 린츤 라십드 년바당 영나 린츤 타통 그 감도 당탄이다 당이 영 보바 전부 당 조능 전부 그거니 아시 당야 냠드 린츤 타통 그 글마시기다 당이 아야는 그 공승으로 버가스시 린슨 타통 큰거 카프 응증 특거든 지 득슴 니르거 섬든 나릉아 특거든 지 득슴 니르거 섬든 트인

0: 야저버총총초다소마공니초총마게냠게로저총총체가노저글롱노게반데비러서글노게쇼치담비실냠몬데로뇽탕식시너리데나실런데게잉저버총총초게가야능게공성아쇼치치카드사라싱탄유비자히몬덴시레데나실런예몬데녜노게초니 아직 이 하신데 이런 거 알비 가르콩게 참바 총데가 나가 접어 총총소 자득시요 나게 얼른 담비 태크 저한테 지금 저주일 얼르고비 접어 총총치 알까 자르티니 좀다 땅이 나와 스톨라 아치뇽고 이런 저주고 저와가 가시나 로나야 지스 뜻이라 야 这不像像车大家这个老人占比这还是给那那我还是领念过你们这个这还不是个电影三路等一等一稍微一览成过个你们这个老人你这个查过影英国 这不像像车现在的么子个人 야, 디나 다스타지 그 루응이지 서서고노 저한다는 저주일. 루 응아긴 호나, 아줌마 루 응아릴. 오나 루 응아거지스, 아줌마 루타인지릴. 야, 이런 거 저한다 하진 거 통통지그래 디젠 거 저보 총총 청마 그 사우이리 구요지래라.
1: 罗尔尼昆拉阿卓玛罗尔尼阿里尔欧娜罗尼阿耶吉斯阿卓玛罗特英吉里尔丁吉纳迪人阿杰个卓波琼琼措德诺个俄罗人占比泰格卓瓦英哥亚卓安德个迪林托肯个卓波琼琼尤娜迪达斯坦尼尼宗达登伊林森泰通肯个卡普朗恩正特格登吉迪斯尼尔格森德南阿登特格登吉迪斯尼尔格森德特格格勒玛 卡普通啊，好，给的这部《重庆》是这个人头上那人头看见这部《重庆》呢，他们起码个拿重视别个吃，他懂人生个能啊，出来让你记，年度比西冷羡慕更能是下个六七个吃的过这个下节烟。

야 나 총 쪽보서 데나 데른 그 티바가 시크 참바 중문다 그능아 아직 쪽보 총총처래 도물 가영슬제 쇼바서고 노게 다시 대충데 그능니 아픈 듣기 가라야 알바서니 아랑리 우게 너징게 담지즈 쪽보 총총처래 냠질 샤제인 야 테나 냠출 마시노긴 허나 쪼보총총 청마시에 지즈가 디른그 나총시비일가 칠 타통 렌츤데인지나잉 아자 바승근인그 타통그 렌츤데라 디르징그 쪼보총총치 디른그 티바가치가 참바청원데질리 잉 아치등 냠데 쪼보총총츠르 담질 냠출등 데민다룽 칸츠르등 아랑니지 니에츠르디노그 다시 회티브가 회록의 용처 때문에 다른 영 독화등 담글라스과 조보총총처를 냠질러시안도나 할신도 린슨 타통거스글름라 페이퍼가스시 린슨 타통큰거 가브릉증 특거든치직승니르그 쓴든아릉하등 특거든치직승니르그 쓴든트기인 린슨득은 논슨바 아치 노르소그 할신도 조보총총치 가브라그일 아픈 듣기 가라야 알아. 아난 하무 시끄디스. 샤프는 소치가 끈지는 게 치 지득 담비 샤즈기인 뜻이고. 샤프를 메홍스다비 세와 마르포즈고니 마츠크. 샤오 라르질라스다비 라초 차시긴 요파리. 디마츠라 아마샹 훔우스다비 조르프 요카 요카즈그라 카시 덴지스다비 스캔그 헤모 헤모 시징 요바리 디마츠라 다룽 셈친 담츠라 아루세프가비 셈바즈 무 시징 요노그 셴그 코네 소츠그 끈제 츠그 도르타와 시 임바리 닌시 아픈 듣기 집이 종아가는 희롱오 자신 성기 흐트무색이오는 고통스 크르게라 디 조나 돌리 다 크르게라 자득은 한바 나츠고스기 이즈그라 온징 스카프딘 즈그나 어틀그 포이노그스젠그 어틀땅 타버 어릉구마땅 세와 아라초스케 아젠차 강영 도제메 노그스젠그 그게 심 하증 멋지불 저리 다 냐이 다당스 샤프그 아픈드그 심바스지그 메노르기 데 아니츠티스 데네다 아픈드그 코 최근어 야신층아 스토문 조난도 크라 언젠 크게 젠차 요과 시그란 도지 메노가 생그 크게 심마득 살샤츠 샤포 심성그 더지스 아토보 데 스카 크체즈 요크 게데 추 글롬 바나 응어 라추라 세와 영나 조르프스 치즈 히나라 니초 야나 초크 다지 탕스 아폰드 아르가트 초리 크르게 드그다 그드르드 어둑쇼라 모마이 모마타 무즈기나 초 과튼치 오나 초 어라중 아시가 요지 녀마 쓴거 하조다 니초 니버드 쇼라 쥬탑 다지리 디치리스 아폰드 리그모 자신성게 스토모 토나라 정말 이염살이 아라라라라 천둥 오마 훔친다 고래라 저 가라다다 오마치기 있게야 뜻이리 정말 그 흑질이 누구 아폰드 그 다 샤포그라 저 흑시라 흑존돌 마숑스 디신 그 그게 흑시라 사토와 영마용아 흑증거 웅르마 비리 달리
아릉게 아라이고 차식이 어떠지리 아르가트 초리 그게 개무 코르이 지나 드다 어드드드 찌그스 다니 샤포가 냥그르그 참모그 그그즈그라 아폰드 시라 마흥노거생그 영 그게 남진 숙비디스 아닐리 사마트 아폰드 뭐 거라체라고 아폰드 뭐 거라체라고 뜨지리 뭐거다츠 디생그다 아치 다스타잉 숙비디스 샤포 영영적비 스컬티트나인 뜨지리 셰스요게야

0: 이따 응우승부 청마사 해줄까 대란다 니가 쥐지끈 줘 된다 니가 롱하스끈아 손우다 샤박터랑 청지도 된다 카니 샤박터랑 초마라 보라 응니가 줄라 특송스 된다 샤박터랑 말아요 진여주 치즈가 특송스 더니 신청근 더스 나 사서 손우 후니다 버식 응우승부 청마사 해줄까 어체와 증고 톰바이 원정아 증고 톰바이 오청아 아미치 트렌즈 더니 버식은 더스는 Nye, ganda saman duk sun kwa zon ta mara shiki shokka. Erda saman sa jun boro dana ono ta yang sisarka shiki shokka. Kwa ta nikar kaka mapon zgan raga zanira. Nikar kaka rin chino wa zgan raga zanira. Dine ta, shabak tarang, o, shintiong, chom man chak zan. Dine shintiong, mokhtaram charang, sisag zay. Chu jab ka tabak ta ngari. Chu karsang terang shia jinani shangu yin jo shokun ta nga kwa chan riz. Dine ta, шапықтығынғы жауы чектену. Ғома тұқпан жаратыму чалу ғаз көксі. Ден, ден, ғы жүкі тұқпанды шабжының ға самыз кеніріз. Таңе чөй шамықи, чініға яра сонра, чыққынығына мүкі ю, дондық сама тэху ча, дейта чіне чөй шекіз. Данда и, неге яязы, яра сону мүкі өтсу сонсықты, нейта чыққынығына мүкі сонсық. Көнеге, мүкі чөй мара хоран, ғыныға чөй латық сонсық, дене мүкі мара юңай. 진야주 치사트 손스 드니타 신경거 나 사사종도 후니다 너 승부 참마 버시고 세줄거 워체와 승고 톰바이 원정아 정고 톰바이 워총아 아미시 트렌즈 드니 버시고 너 근다스 만득 손 콩아존도 마라 시줄거 에다스 마사준 버드노토요 시사르크 지줄거 콩아토 니카르크크 마폰스 간다스는라 니카르크크는 치로 와선다스 드니다 먹거 오 신경 초먼직 신경거 샹간튼도 치쳐즈그제 주께급 잔차도 응어리 주카르송 대랑 샹드무 마스크나니 샹구인 조촌도 응어 과트이야즈 드니다 먹고가 디게 랑크케 치티노 모마 잔찬 잔나 도무 즈고크 딘 응어 잔찬 더 메나 응어 샤비나 치치 마르즈다 당이 주샤미히 치니가 야라 로아나 소라 아 로아나나 아크차요 도나 참마 데코자 디다 치여 주샤히 단다 니가 야라 롱아스그나 손다 아크차즈 총 단다 크니 아크차 초마라 호라 응냐 줄라 특손 단다 아크차 마라요 진야 주 치스가 특손 단다 신티옹 nga la sa zong nu fu ni ta ngo sen bu cha ma bu shi ge sai ju ke wo qie wa sen gu tun bai wen zhong a jing gu tun bai wo qiong wa a mi ni ji chen zi de ni bu shi ge ngo gen da sa ma de sun kwa zong ta ma la shi ge ju ke ya da sa ba sa ju bo de nu ta yang si sar ke ji ju ke kwa ta ni kar ke ge ma pong zang zang zi ne ni kar ke ge ren qian wa zang zang zi de ni ta a ke cha ge o xin tiong qiong men zhe ge xin tiong a ke cha qi qie zi ge zi 중국어 먹거를 녹화가 되면 또 정말 응어이야. 저 가르성 때랑 샤지나니 상고인 저 정도 또 응어 과정이야. 된다 샤트 악샤 악타가 넌스 잡이. 오 된 나 응고나 니니 먹거스가요. 녹화나 녹화 되면스가요. 당이 저샤 먹히 진이가 저 선부 야란 줘라. 샤 아무 총초 줘라 다디 다 진이가 주셔. 된다 그 조선 보시아 아무 총어 조선 된다 악착 샹 총 말을 오브라 그니가 줘라 특선 된다 샹 총 말을 왔더니 진야 주 치가 특선 된이요 신경고 다시 기다이 나 사사종의 후니다 노선부 참마 버시고 세줄거 워체와 증고 톰바이 원정아 증고 톰바이 워청와 아미지 트윈즈 되니 버시고 샹 총으로 nga ganda saman duk sun kwa zon ta mara shigi jokka ya da sa masa jun bob du non ta yang si char ki jigi jokka kwa ta ni kar ka ka mapon zgan jag zin dara ni kar ka ka rin chi no zgan jag zin dani ta ak ta ga shang wu chung laga ga shin tiong wa lan yo kia ngun gu go mok kar lukwa ga dir mu da chang ma shin tiong ga kwa chen rez dan za shang wu chung ga o shin tiong chung man jika Da akta, chirgib shintiong sotong. Bokshi, chirgib shira yuwa la song chungnus. Dini ta bokshi gu lakso zib shira otsungs. Kabde ta, akta gu parmoq chika shintiong zondang ta kri otsungs. Rindab zgin ta cho saji zin. Dini ta shintiong gindab zin. Akta, chinga ngoma saji ni zin. Dini akta gu, cho saji ngoma yin zin. Dini ta, Shintiong, da ni masara shandari yaz. Dan da akchak, chaz gari zin. ᱫᱚ ᱡᱟ ᱥᱟᱵ ᱡᱟ ᱭᱟᱨᱟ ᱡᱚᱥᱟᱨᱟ ᱥᱟᱵ ᱡᱟ ᱢᱟᱨᱟᱱ ᱡᱚᱥᱟᱭᱱᱟᱨᱟ ᱦᱟᱨᱥᱟᱨᱟᱱ ᱡᱚᱜᱩᱱ ᱦᱩᱥᱟᱱᱫᱟ ᱪᱤ ᱪᱩᱥᱟᱱᱫᱚ ᱢᱩ ᱪᱮᱢᱵᱩᱡ ᱜᱟᱝᱟᱱᱫᱚ ᱢᱩ ᱧᱟᱢ ᱪᱚᱥᱟ ᱟᱡᱜ ᱥᱟᱦᱚ ᱠᱩᱥᱱᱟ ᱧᱟᱢ ᱪᱤ ᱛᱚᱱᱟᱨᱟᱥ ᱫᱮᱱᱛᱟ ᱟᱠᱪᱷᱟ ᱚ ᱫᱚᱵ ᱫᱮᱝᱜᱚ ᱫᱩᱱᱟ ᱪᱚᱠᱚᱱᱟ ᱥᱚᱱ ᱥᱤᱱᱟᱫᱟ ᱥᱟᱱᱟᱨᱟᱥ ᱫᱟᱱᱤᱛᱟ ᱥᱤᱱᱛᱮᱝ ᱪᱮᱝ ᱟᱨᱟᱠᱤ ᱠᱟᱱᱟ ᱠᱨᱟᱥ ᱢᱟᱨᱛᱟ ᱱᱤ ᱪᱚᱠᱟᱱᱤ ᱥᱟᱜᱩᱱᱤ ᱱᱤ ᱪᱚᱥᱮᱭᱟᱥ ᱫᱟᱱᱤᱛᱟ ᱟᱭ ᱟᱠᱪᱷᱟ ᱭᱟᱭᱟᱡᱤ ᱥᱤᱱᱛᱮᱝ ᱠᱨᱤ ᱨᱟᱠᱤᱨᱟ ᱛᱚᱱᱟᱥ ᱨᱟᱠᱤᱨᱟ ᱛᱚᱱᱥ ᱠᱟᱛᱟ ᱥᱤᱱᱛᱮᱝ ᱫᱟᱱᱛᱟ ᱟᱠᱪᱷᱟ ᱫᱟᱝᱤ ᱪᱩᱥᱟᱡᱤᱥ ᱥᱤᱱᱛᱮᱝ ᱜᱮ ᱫᱚᱱ ᱫᱚᱱᱤ ᱢᱟᱥᱟᱨᱟ ᱥᱟᱱᱟᱨᱟᱥ ᱟᱠᱪᱷᱟ ᱭᱟᱝ ᱪᱷᱟᱜᱨᱮᱥ ᱫᱟᱱᱛᱟ ᱥᱤᱱᱛᱮᱝ ᱫᱚ ᱥᱟᱵᱡᱮ ᱭᱟᱨᱟᱢ ᱯᱷᱟᱨᱥᱟᱨᱟ ᱥᱟᱵᱡᱮ ᱢᱟᱨᱟ ᱯᱷᱟᱨᱥᱟᱭᱱᱟᱨᱟ ᱪᱤ ᱪᱚᱱᱫᱚ ᱢᱚᱥᱟ ᱪᱮᱢᱵᱩᱡ ᱜᱟᱝᱟᱱ ᱫᱚ ᱢᱩᱱᱤᱭᱟᱢ ᱪᱚᱥᱟ ᱟᱡᱜ ᱥᱟᱣ ᱠᱷᱤᱥᱱᱟ ᱧᱟᱝ ᱪᱤ ᱛᱟᱱᱟᱨᱟᱥ ᱫᱟᱱᱤᱛᱟ ᱟᱠᱪᱷᱟ ᱪᱤᱥᱟᱱᱩ ᱚᱢᱟ ᱫᱮᱝ ᱫᱟᱱᱟ ᱪᱚᱠᱟᱝ ᱟᱥᱚᱱᱥᱱᱟ ᱛᱟ ᱥᱟᱱᱟᱨᱟᱥ ᱫᱟᱱᱛᱟ ᱥᱤᱱᱛᱮᱝ ᱪᱤᱝᱟ ᱭᱟᱨᱟ ᱨᱚᱝᱜᱚ ᱠᱟᱱᱟ ᱠᱷᱤᱪᱟᱛᱟ ᱱᱤᱪᱚ ᱠᱟᱪᱤᱢ ᱛᱤᱠᱥᱢ ᱡᱩᱜᱟᱭᱟ ᱫᱤᱱᱛᱚ ᱱᱤᱪᱚ ᱠᱟᱪᱤᱢ ᱛᱤᱠᱥᱢ ᱡᱩᱜ ᱥᱟᱨᱪᱠᱟᱛᱟ ᱪᱤᱝᱟ ᱥᱤᱱᱟᱨᱟ ᱥᱤᱢᱱᱟᱨᱟ ᱪᱩ ᱥᱮᱢᱤᱭᱟᱝ ᱪᱤᱯᱩ ᱪᱤᱯᱩᱥᱜᱮᱱᱟᱥ ᱫᱤᱱᱛᱟ ᱟᱠᱪᱷᱟᱜ ᱭᱟᱡᱤ ᱥᱤᱱᱛᱮᱝ ᱠᱨᱤ ᱭᱟᱨᱟ ᱨᱚᱝᱜᱚ ᱠᱟᱱᱟ ᱠᱷᱤᱥᱥᱚᱥ ᱫᱤᱱᱛᱟ ᱭᱟ ᱛᱟᱝᱤ ᱪᱩᱥᱟᱡᱤ ᱨᱮᱢᱟ ᱠᱟᱪᱤᱢ ᱛᱤᱠᱥᱢ ᱡᱩᱜ ᱫᱤᱱᱛᱟ ᱥᱤᱱᱛᱮᱝ ᱜᱮᱫᱚ ᱟᱠᱪᱷᱟ ᱪᱤ ᱥᱟ ᱜᱩ ᱪᱷᱩᱝᱟ ᱥᱟ ᱜᱩ ᱥᱟ ᱪᱮᱢᱵᱤ ᱞᱟᱢᱟ ᱪᱷᱚᱨᱮ ᱥᱤᱱᱛᱮᱝᱟ ᱦᱟᱥᱚᱱ ᱛᱟᱡᱤ ᱥᱟ ᱯᱚᱨᱜᱚᱱ ᱪᱷᱩᱝᱟ ᱥᱟ ᱡᱚᱝ ᱞᱟᱢᱟ ᱪᱷᱚᱨᱮ ᱥᱤᱱᱛᱮᱝᱟ ᱦᱟᱥᱚᱱ ᱛᱟᱡᱤ ᱛᱟ ᱟᱠᱪᱷᱟ ᱪᱤ ᱯᱟᱨ ᱢᱚ ᱪᱤ ᱛᱷᱚᱱᱟ ᱪᱷᱚᱠᱚ ᱱᱤ ᱠᱟᱪᱷᱤᱢ ᱡᱤᱢᱟ ᱡᱤᱜᱢᱟ ᱩᱱ ᱡᱚᱠᱚ ᱛᱟᱱᱤᱛᱟ ᱟᱠᱪᱷᱟ ᱜᱟ ᱠᱟᱪᱷᱤᱢ ᱡᱟ ᱭᱚᱠᱚ ᱭᱚᱠᱚ ᱟᱡᱜᱨᱮᱱ ᱫᱩᱞᱤ ᱯᱟᱨ ᱢᱚ ᱪᱤ ᱛᱷᱚᱠ ᱡᱤᱜ ᱛᱚᱱᱟ ᱛᱟ ᱛᱤᱱᱤ ᱥᱤᱱᱛᱮᱝ ᱜᱟ ᱥᱟ ᱜᱩ ᱪᱷᱩᱝᱟ ᱥᱟ ᱪᱷᱩᱝ ᱞᱟᱢᱟ ᱪᱷᱚᱨᱮ ᱥᱤᱱᱛᱮᱝ ᱜᱟ ᱦᱟᱥᱚᱱ ᱫᱚᱡᱤ ᱛᱟᱱᱤᱛᱟ ᱞᱚᱨ ᱡᱤᱜᱥ ᱜᱟ ᱛᱟ ᱥᱤᱱᱛᱮᱝ ᱯᱷᱟᱨᱟᱥ ᱜᱮ ᱛᱚᱱᱚ ᱯᱷᱨᱤ ᱡᱤ ᱩᱪᱷᱚᱥ ᱫᱮᱱᱛᱟ ᱟᱠᱪᱷᱟ ᱨᱡᱤ ᱫᱮᱞᱮ ᱥᱚᱱᱚ ᱛᱟ ᱥᱤᱱᱛᱮᱝ ᱚᱨᱫᱚ ᱢᱟ ᱢᱟᱡ ᱜᱱᱟ ᱱᱟ ᱟᱭᱟᱨᱟ ᱠᱟᱢᱵᱩᱥ ᱜᱱᱚ ᱛᱤᱱᱟᱱ ᱡᱩᱥᱚᱥ ᱛᱟᱱᱤᱛᱟ ᱟᱠᱪᱷᱟ ᱨᱛᱩᱣᱟ ᱣᱟᱛᱟ ᱛᱟ ᱪᱚᱨᱮ ᱢᱟ ᱜᱩᱥ ᱱᱤᱪᱚ ᱥᱟᱡᱤᱥ ᱛᱟᱱᱤ ᱥᱤᱱᱛᱮᱝ ᱜᱱᱫᱟ ᱡᱤᱱ ᱨᱟᱡᱚ ᱜᱚ ᱜᱚᱪᱷᱮᱥᱟ ᱠᱟᱢᱟᱨᱟ ᱠᱚ ᱡᱚᱜᱱᱟᱨ ᱭᱟᱨᱟᱱ ᱡᱩᱠ ᱦᱚᱥ ᱛᱟᱱᱤᱛᱟ ᱟᱠᱪᱷᱟ ᱭᱟᱨᱟᱱ ᱡᱩᱱᱨᱟ ᱨᱟᱜ ᱪᱚ ᱠᱟ ᱛᱚᱜᱱ ᱠᱟᱨᱟᱱ ᱡᱩ ᱢᱟᱛᱥ ᱛᱟᱱᱤᱛᱟ ᱥᱤᱱᱛᱮᱝ ᱞᱚᱨᱡᱤᱜᱥᱜᱟ ᱪᱤᱥᱠᱚ ᱜᱚᱛᱟᱝ ᱛᱤᱡᱜᱱᱤ ᱭᱟᱝ ᱱᱤ ᱛᱟᱝᱥ ᱛᱟᱱᱤᱛᱟ ᱟᱠᱪᱷᱟ ᱜᱚ ᱪᱩᱝ ᱜᱚ ᱫᱩᱱ ᱪᱟᱥᱜᱮᱱ ᱛᱟᱱᱤ ᱥᱤᱱᱛᱮᱝ ᱜᱚ ᱱᱚᱨᱡᱤᱱᱨᱟ ᱪᱤᱝᱟ ᱱᱤᱭᱟᱢ ᱪᱚᱝ ᱥᱟᱡᱜ ᱭᱟᱜᱨᱟ ᱠᱟᱱ ᱵᱩᱥᱠᱤᱱ ᱟᱯ ᱪᱤᱜᱤᱛᱟᱝ ᱛᱟᱨᱚᱱ ᱟᱱᱟᱢᱟ ᱪᱮᱨᱥᱚᱱ ᱢᱟᱨᱟ ᱦᱟᱱᱫᱟᱝ ᱛᱟ ᱱᱟ ᱠᱷᱟᱱᱡᱩᱱᱨ ᱛᱤᱜᱤᱛᱟᱝ ᱟᱝᱤᱱᱤᱥ ᱛᱟᱱᱟ ᱪᱚ ᱜᱚᱫᱩᱱ ᱪᱟᱥᱱ ᱱᱟ ᱥᱟᱡᱜ ᱞᱚᱭᱟᱜᱥᱜ ᱢᱟᱱᱡᱤᱱᱟ ᱪᱤᱝᱟ ᱛᱟ ᱥᱤᱪᱟᱨᱤ ᱡᱤ ᱥᱤ ᱪᱟᱨᱫᱩᱱ ᱛᱟᱱᱤᱛᱟ ᱟᱠᱪᱷᱟ ᱛᱟ ᱪᱚ ᱪᱤ ᱭᱟᱨᱟ ᱟᱱᱟᱢᱟ ᱠᱷᱟᱨᱱᱟ ᱛᱟ ᱟᱨᱟ ᱪᱚ ᱢᱟᱨᱟ ᱦᱟᱱᱟ ᱪᱷᱟᱱᱡᱩᱱᱨ ᱛᱟᱱᱤᱛᱟ ᱥᱤᱱᱛᱮᱝ ᱟᱠᱪᱷᱟ ᱪᱤᱝᱟ ᱱᱟᱱᱟ ᱪᱚ ᱪᱷᱟᱱᱟ ᱪᱷᱟᱱᱟ ᱯᱷᱟᱨᱟᱥ ᱠᱮ ᱛᱚᱣᱟ ᱛᱟᱱᱤᱛᱟ ᱥᱮᱢᱱᱟ ᱯᱷᱟᱨᱟᱥ ᱠᱮ ᱛᱚᱣᱟ ᱭᱟᱨᱟ ᱟᱱᱟᱢᱟ ᱠᱷᱤᱛᱤᱢ ᱯᱷᱟᱨᱟ ᱛᱚᱱ ᱛᱟᱱᱤ ᱢᱟᱨᱚ ᱚᱵ ᱛᱚᱱ ᱛᱟᱱᱤᱛᱟ ᱱᱟ ᱨᱟᱪᱚ ᱭᱟᱨᱟ ᱟᱱᱟᱢᱟ ᱪᱮᱨᱟ ᱥᱚᱱ ᱢᱟᱨᱟ ᱦᱚᱨᱟ ᱛᱟ ᱨᱟᱪᱚ ᱪᱷᱤᱜ ᱥᱚᱱ ᱛᱟ ᱱᱟ ᱠᱷᱟᱱᱡᱚᱱ ᱫᱟᱨᱟ ᱛᱟᱨᱤᱛᱟ ᱪᱷᱤᱨᱜᱟᱝ ᱟᱥᱩᱡ ᱛᱟᱱᱤᱛᱟ ᱟᱠᱪᱷᱟ ᱜᱚ ᱫᱮᱝ ᱜᱚᱱᱫᱚ ᱫᱮ ᱪᱷᱟᱱᱟ ᱥᱚᱱ ᱯᱷᱟᱨᱟᱥ ᱜᱮ ᱛᱟᱱ ᱥᱮᱢᱟ ᱱᱟ ᱯᱷᱟᱨᱟᱥ ᱜᱮ ᱛᱟᱱ ᱛᱟ ᱭᱟᱨᱟ ᱟᱱᱟᱢᱟ ᱯᱷᱟᱨᱱ ᱛᱟ ᱪᱷᱚᱨᱟ ᱥᱮᱢᱟ ᱱᱤ ᱡᱤᱥᱩᱱ ᱡᱮᱱ ᱠᱟᱨᱟ ᱟᱱᱟᱢᱟ ᱯᱷᱟᱨᱢᱟ ᱛᱟ ᱛᱟᱱ ᱢᱟᱨᱟ ᱥᱚᱱ ᱜᱮ ᱥᱩᱠᱟ ᱠᱷᱟᱥᱟ ᱫᱚ ᱟᱠᱷ ᱡᱮᱵᱤ ᱪᱷᱤᱜᱮ ᱩᱪᱷᱩᱥ ᱛᱟᱱᱤᱛᱟ ᱥᱤᱱᱛᱮᱝ ᱛᱮᱱ ᱪᱷᱩᱱᱩ ᱢᱟᱥᱠᱮ ᱟᱠᱪᱷᱟ ᱪᱷᱟᱥ ᱢᱟᱭᱱᱟᱨᱥ ᱛᱟᱱᱤᱛᱟ ᱟᱠᱪᱷᱟ ᱞᱟᱡᱤᱱᱟᱨ nga chu sha no tara ya ra ana ma chi phuri de ni ya ra ana ma prma ta ba ta ro shi kwa kha cha do khchi ge bi chi ga na ta sa de ni ta chi khs me ai ka na sha phra sa ku sa de ni yang chang ma zi wo li tsu de ni yang ju as mo ai ka na sha cha sa khu ku sa da yang chang ma zi sha ra tsu sa de ni yang ai yas me ai ka na sha cha sa khu ku ze de ni ta de da yang chang ra ma zi sha ra tsu sa de ni ta xintiong de zin akta chi shuqa chigdun tam mara kota chimendu ti yara kota ni chu chigun jwas akta ngo ma chigun jwin jirdoli shuqa chigdun tam mara kori chimendu ti yara kor nora xintiong go chigmenu yara kor dun tora chigtang e za tsiz go akta go ni ni ga za tang ta sale handos de ni xintiong de zin ra xintiong go lo ti lo ren san jig min dong ti dong re ᱛᱚᱜᱤ ᱟᱞᱚᱞᱟᱝᱥ ᱛᱟᱱᱤ ᱡᱚᱱᱛᱟ ᱥᱤᱱᱛᱮᱝ ᱟᱡᱟᱡᱜᱟᱨᱟ ᱪᱤᱪᱟᱡᱜᱟᱨᱟ ᱢᱮᱠ ᱱᱟᱱᱟᱠᱛᱢ ᱥᱟᱫ ᱪᱟᱨᱥᱚᱝ ᱛᱷᱟᱢᱟ ᱠᱚᱣᱟᱴᱤᱱ ᱛᱮ
1: ᱭᱟ ᱡᱚᱵᱚ ᱡᱚᱱᱪᱚᱝ ᱪᱤ ᱱᱟᱨᱛᱢ ᱞᱟᱧᱮᱞᱤ ᱟᱹᱱᱤ ᱪᱤᱭᱚᱝ ᱢᱮᱞᱟ ᱭᱟ ᱛᱮᱱᱟ ᱥᱟᱢᱫᱟᱱᱤ ᱟᱝ ᱪᱚ ᱛᱷᱟᱢᱟ ᱜᱮ ᱧᱟᱢᱜᱮ ᱛᱮᱨᱟᱝ ᱜᱮ ᱪᱚᱠᱤ ᱴᱷᱤᱱᱡᱤᱨ ᱜᱮ ᱥᱟᱢᱵᱟ ᱪᱷᱚᱱᱫᱮ ᱜᱮ ᱱᱟᱝᱟ ᱠᱚᱡᱤᱜ ᱥᱤᱭᱚ ᱱᱚ ᱞᱚᱴᱚ ᱪᱷᱚᱱᱪᱚᱝ ᱜᱚᱢᱵᱚ ᱛᱚᱭᱱᱡᱤᱯ ᱠᱟᱞᱟᱝ ᱱᱚᱜ ᱠᱟᱯᱥᱤᱜ ᱞᱟᱜᱟᱥ ᱮᱨᱜᱚᱱᱚᱜ ᱥᱤᱞᱟᱹᱧ ᱦᱮᱢᱚᱱ ᱫᱮᱥᱤᱜ ᱧᱮᱱ

0: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1: 로르가 로그식리 뉴리 가르콩
0: 히립저 데모토위 가르콩
1: 로세저 제충 자위 가르콩
0: 나총 로르단 세르비 가르콩 조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총 시비르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콩 거 참프르식도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2: 야나총 두부처 디나타타양 초대릉거르비 가르콩거 참바 총군다기 나식 조열 레디릉 렌슨 고르참마드 아치그 지초디노가 로릉담 비타크 저아데 딜링히 큰거 두부 총총요거 야데나 지초열라 칸노거 딜린데 은드거 정말 사우해시뉴고 아치그 다타 데릉 공니디노거 저아데 딜링시 조열 Kungni tino ge zhuwa yinji na lu ngin hun la zhuma lu nga yin. O na lu ngi ye ji si zhuma lu ta yin yi se gu nu ge zhuwa ndaril. Ya zhubo chung chung cu, lu nga ngin hun na zhuma lu nga yin ci, dashta lu zhi yin gu jiri la. Lu ngi ye ji si, lu jiu nga yin nan zhiga. Ya zhubo chung chung ci, sam lu tang nun zhiga yu ge,

남진은 시피 샤브르 돈흥등 샘크르 실 유물디 지슈그제 시피 마치 지그죽고 람청툴 제카 토문 나잉 저와 담부율 너르기스 시피 호브슝가 샤와 어데탕가 샤와 아기르가 샤와 다트그나 마치가 제카등 브즈지그 브즈르사리라 Nivilunda tak losi lini ji titsika chani sauru stotapana namjin sipi shavr tonhung tang rachul shepi pama tang chamdagdaki sipala jekha topi rewa chung to tirjin ranga shawa tang ranga chorwa rangtun zor zungni sipi phwa jik thap tang ajav machang thap zam shenu ge chamdagra pama tak sipayang 댄디 삼토라 용제 르카모레라 토머르 나치 시바그 데탕가샤와디 스그선 증기디 데탕는 모식 체소 인정 아진선 타먼등 체소고 초비 비카등 자리요 사치지 니크진 비비 체소운다 뜨글라 노춤 부치 타크르 마웅비 아멀름 원지른 종문라 저한테치 Cui chashin zongu mei jing rgni ji gorto tumbu mei bi chimdagdang pama ci. Sipi di tang la dianja nyamjugdang donung mishil bi gomsi ying yujiril.

다든비 치속진이네. 상친 등의 수치, 상친 농망친의 진리연탄큰거 주전 우쇼균 등 상친 등의 수치 주연바 신정 노동传奇 슬렁드 중국 다통의 대초 체육공시 등주 수치 강렬과수 류준석라 특집시 우쇼균 등 노동传奇 상친 등의 등 상친 세중계 첩시 대 중국 다통의 대수치 딘너랑을 소름을라 잡출 희진시의 과정시 고집샤지를 소름은 로튼 젊은은 제체우수제 시진핑기 담비 카슈구제띠 바비음단 추십신 요라 Chinzomba tang, Ulla Pinsam Tsukba, Ulung Zangwa, Sarja Chiwa Jiji, Tonkung or Gamson Lartini, Stoku Yogi, Jacob Jet, Tatsang Nikon Tony Jim, Tosa Chamber, Kentatong Shin Yule. Loring Chango Jonga were Kangsiti, Jungo Datung de Suchi, Mental, Sorgun Warchi, Tapjin Yamdi, Tangs of the Paver, Lesser Mangu Tongatang, Zichem Shepa, Nikung Tansil Sartu Suchi Shoni, Chachin Umber Shepatang, or Gamson of Chenki Bar Masle. Stoku Chit of Dini, Tatsang Nikon Tony Jet, Pisan Toy in Page, Larkandatangarti. 等着将军从容杀人之身头了

0: 야야 데모
1: 야야 던져봐 데모
0: 야쇼 데모
1: 데모 건져봐
0: 레치슈 다승거 섭성 렘클케 수 돈지 시즈케로스
1: 먼저 인제나 돈지 카르컴 거르크 나카즈가 쩨카즈키로모 노르낙 디 스코니기 카글디노고 카르컴즈가 나카즈가 쩨카즈모 소 노르카 초초 노르카 리블리 노르카 리리 다니 노르카 카르컴 도모즈가 나카 다니 돈지 리리앙 점마먼다네 나카 니스므리오코모 도모즈시
0: 계속 사는 건게
1: 먼저 상님 돌아기 뭐 돌아가 뭐 축해리 그냥 동훈 정일 건전이 더가 뭐 축해리 손기나 아니 돈이 탐바가 주긴 인터신 노골 호마 쭉크 조이 호친 호마 쭉으라 더니 상니 그 녹화 기마즈라 냠그냐 등거 다 켈리 즈고노 그 도모가 전일 건전이
0: 레 로페 쳔무 뜨그시르 용 리고 사르페코
1: 어 리고 사르페콘 도모 포마 쭈그 동 냠드 엔디 다 켈리노 모 존이 코니 도모 그 냠바제 모 데고 모 켈린 손기나 토머 엔디 어 자사가 코르컨디 오추 슈그적 소핀디 코르크 한치니 타노라 톤리 사르필 톤리 사르핀디 라카나 모초 랑고 조 자랑고 톤리 랑고 다 토르킬리 지티 코노 냠바제 모 다니 흐샘바 모 엔기나 다다 모초 자산도 저저 저저기 лакана йеркутта томоян нелек дауни томо набасыш
0: же чуннягачыз
1: мен артам лекебзин яңа ингена ньютоник стахсымлон сунгумэрглопчини шимжигломан таршин томоз
0: же та шимжигломан таршин ноги жигнета юмлиг сарпетони
1: а та томоз яңа шун ховчина отузык яңа жиглирко сарпетжен де жуктоа юли жендо ярмара ховжонре де сунгэ ярмара жиг томог келли лихтук томог датчыс кон томо шангыта томог лиргу на шукдани мо танита ньютоник стахсымлон таршин рапшара он домог картыгыз гок ховчин хомаг нямг домог чанир кон зуги жигли тулю кон домог коркуз йоли дан андин ашуги тазон очу нямг хри и дан дарнга ингена очу джимжин данду анди норка тон лухан ду тонжи жанду гири жигин тонжи нака чаказга сапи он домонан басгыш
0: ᱡᱮ ᱢᱟᱣᱚᱱ ᱯᱟᱱᱟᱱ ᱫᱚᱞᱮ ᱛᱷᱚᱱᱡᱤᱱ ᱛᱮ ᱢᱟᱛᱷᱟ ᱛᱮ ᱯᱷᱮᱡᱤᱱ ᱡᱩᱜᱟ ᱛᱚᱱᱟ ᱪᱩ ᱥᱚᱵᱥᱤᱢ ᱵᱟᱜᱟᱨ ᱫᱤ ᱥᱚᱛᱟ ᱥᱤᱢᱡᱤ ᱦᱚᱢᱟᱡ ᱠᱤᱱ ᱛᱟᱱᱤ ᱪᱤᱱᱫᱮ ᱪᱤᱱ ᱫᱟᱜ ᱡᱟᱜᱤᱭᱚ
1: ᱱᱚᱪᱩ ᱦᱚᱢᱟᱡ ᱜᱟᱢ ᱥᱚᱱᱡᱤᱱᱟ ᱛᱷᱩᱢᱨ ᱨᱟᱝᱜ ᱯᱷᱟᱭᱤᱠ ᱚᱪᱩ ᱫᱚᱜᱤᱱ ᱛᱷᱚᱨᱜᱟᱝ ᱜᱟ ᱱᱚᱨᱱᱤᱜ ᱛᱟᱝ ᱞᱩᱜᱤᱱ ᱡᱤ ᱡᱚᱜᱞᱩᱠ ᱠᱟᱱ ᱫᱤ ᱨᱟᱱ ᱛᱷᱚᱢ ᱫᱚ ᱥᱮᱜ ᱛᱷᱚᱢᱨᱟ ᱡᱟᱢ ᱜᱚᱱᱟ ᱛᱚ ᱛᱷᱚᱱᱡᱤ ᱡᱮᱱ ᱱᱟᱠᱷᱟ ᱢᱟᱝᱟᱡ ᱠᱚ ᱛᱷᱚᱱᱡᱤ ᱱᱟᱠᱷᱟ ᱢᱟᱝᱟᱡ ᱠᱚ ᱛᱟᱝ ᱡᱟᱜᱮ ᱛᱟ ᱥᱮ ᱡᱟᱢ ᱜᱚᱜᱢᱚ ᱛᱚ ᱤᱧᱜᱮᱱᱟ ᱫᱤᱞᱟᱠᱟ ᱠᱷᱤᱱ ᱫᱚᱱᱟ ᱢᱚᱪᱩᱨᱟ ᱛᱟᱨᱱᱟ ᱤᱧᱜᱮ ᱡᱨᱟᱢᱟ ᱫᱤ ᱛᱷᱚᱠᱨ ᱛᱚ ᱦᱚᱪᱤᱱ ᱦᱚᱢᱟ ᱥᱮᱨᱟ ᱭᱚᱝᱜᱤ ᱯᱷᱟᱭᱞᱟ ᱭᱚᱝ ᱡᱟᱜᱮ ᱛᱟ ᱨᱟᱝᱜ ᱥᱟᱜᱱᱤᱱᱟ ᱭᱚᱯᱤ ᱨᱤᱱᱛᱷᱟᱝ ᱡᱟᱝᱜ ᱠᱚ ᱱᱚᱞᱩ ᱠᱷᱟᱜᱟ ᱡᱮᱥᱟᱱ ᱛᱚ ᱛᱷᱚᱱᱡᱤ ᱡᱟᱱᱫᱚ ᱡᱤᱨ ᱟᱛᱷᱚᱵ ᱠᱟᱨᱛᱟ ᱡᱚᱛᱮ ᱠᱟᱞᱢᱟᱨᱟ ᱭᱮᱠᱚ ᱢᱚᱪᱩᱛᱮ ᱠᱷᱟᱨᱤᱨᱮ ᱠᱤᱭᱚᱢᱚ
0: ᱡᱮ ᱛᱟᱠᱷᱩᱱ ᱫᱚᱞᱟ ᱥᱟᱪᱟᱜᱨᱮ ᱛᱤᱜᱱᱟᱱ ᱫᱚᱞᱟ ᱥᱟᱪᱟᱱ ᱫᱟᱱᱤ ᱛᱟᱨᱟᱝᱜᱟᱱ ᱫᱚᱞᱤ ᱛᱷᱚᱱᱡᱤ ᱜᱱᱟᱝᱜ ᱫᱤ ᱪᱟᱪᱤ ᱥᱚᱱᱟᱨᱩ ᱠᱟᱱ ᱠᱟᱱᱟ ᱚᱠᱥᱟᱱ
1: ᱫᱟ ᱥᱩᱱ ᱥᱚᱱᱡᱤᱱᱟ ᱛᱟᱢ ᱫᱚᱞᱟ ᱢᱟᱨᱛᱚᱜ ᱵᱤ ᱚᱠᱪᱤᱱ ᱥᱚᱞᱢ ᱛᱷᱚᱨᱜᱩᱱ ᱜᱟ ᱥᱟᱪᱟ ᱢᱟᱝᱟᱡ ᱜᱟᱢ ᱥᱚᱱᱟᱨᱟ ᱪᱟᱪᱩᱠ ᱥᱩ ᱛᱟᱨᱟᱝᱜ ᱥᱟᱜᱱᱤ ᱜᱚ ᱛᱟᱱ ᱛᱚᱢᱚ ᱛᱟ ᱱᱚᱨᱱᱜᱨᱟ ᱡᱚᱜᱞᱩᱜ ᱨᱚᱢᱚ ᱥᱟᱜᱱᱤ ᱛᱟ ᱥᱚᱞᱢ ᱛᱷᱚᱨᱜᱩᱱ ᱜᱤᱱᱫᱟ ᱱᱟ ᱫᱟ ᱡᱤ ᱠᱷᱟᱢᱚ ᱥᱮᱨᱡᱤᱢᱮ ᱠᱚ ᱫᱟ ᱟᱭᱟᱨᱥᱟ ᱜᱟᱢ ᱥᱮᱨᱡᱤᱢᱮ ᱠᱚ ᱛᱚᱨ ᱛᱚ ᱛᱷᱚᱱᱡᱤ ᱡᱟᱱᱫᱟ ᱡᱚᱨ ᱡᱚᱛᱚ ᱥᱚᱨ ᱢᱚ ᱟᱹᱱᱤᱭᱟᱢᱚ ᱛᱟ ᱫᱟ ᱥᱩ ᱥᱟᱭᱠᱤᱱᱟ ᱛᱟ ᱩᱪᱩ ᱡᱚᱠᱤ ᱱᱚᱨᱱᱞᱩ ᱠᱷᱟᱱᱫᱚ ᱫᱚᱠᱚᱱᱫᱚ ᱥᱮᱨᱡᱤᱢᱟ ᱠᱮᱢ ᱜᱚᱱᱟ ᱫᱟ ᱛᱟᱣᱨ ᱚᱠᱪᱤᱱᱫᱤ ᱱᱚᱨᱱᱫᱚ ᱥᱚᱠ ᱠᱷᱟᱱᱫᱚ ᱜᱟᱨᱤᱵ ᱛᱚᱱᱫᱚ ᱠᱟᱨᱠᱚᱱᱚ ᱛᱤ ᱦᱟᱱᱪᱤᱱᱤ ᱛᱟᱨᱚᱨᱟ ᱛᱷᱚᱱᱡᱤ ᱱᱟᱢᱵᱟ ᱱᱟᱪᱷᱩᱜᱩᱡ ᱠᱚ ᱡᱮᱨᱫᱚᱱᱟ ᱛᱟᱜᱩᱡᱩᱞ ᱪᱮᱪᱩᱠ ᱠᱚᱢᱱᱤ ᱢᱟᱝᱟᱡ ᱠᱟᱨᱱᱟ ᱠᱮᱢ ᱛᱩᱢᱱᱚ ᱛᱚᱭᱟᱝ ᱡᱤᱜ ᱛᱟᱢᱱᱚ ᱡᱟᱢᱵᱟᱡᱤᱱ ᱠᱷᱟᱡᱤᱨᱤ
0: ᱪᱮᱪᱩ ᱠᱚᱱᱥᱟ ᱛᱟᱣ ᱥᱚᱱᱡᱤᱱᱟ ᱛᱟᱥᱚᱱ ᱛᱷᱚᱱᱡᱤ ᱟᱨᱜᱤᱛᱮ ᱠᱮᱨᱚ
1: ᱢᱚᱪᱩ ᱠᱚᱱᱥᱟ ᱡᱚᱱᱡᱤᱱᱟ ᱛᱟᱨᱛᱷᱚᱱ ᱥᱚᱱᱡᱤᱱᱟ ᱛᱷᱚᱱᱡᱤ ᱟᱨᱜᱤᱵ ᱪᱮᱠᱥᱤᱜᱚᱢᱚ ᱛᱤᱱᱟᱝ ᱜᱟᱫᱟ ᱛᱷᱚᱱᱡᱤ ᱟᱨᱜᱤᱵ ᱡᱮᱛᱛᱚ ᱢᱚᱡᱤ ᱤᱱᱫᱮ ᱠᱮᱨᱚ ᱭᱚᱢᱚ ᱛᱚ ᱫᱟ ᱥᱚᱥᱚ ᱤᱱᱡᱤᱱᱟ ᱱᱚᱨᱠᱟ ᱪᱷᱚᱠ ᱪᱷᱚᱠ ᱥᱮᱠᱚᱱᱚ ᱢᱚᱪᱩ ᱪᱟᱭ ᱥᱤᱵᱟ ᱪᱷᱚᱝ ᱪᱷᱚᱝᱨᱟ ᱞᱚᱱᱚᱨ ᱜᱟᱢᱵᱟ ᱛᱮ ᱢᱩᱜᱤᱡᱟᱜᱤ ᱱᱚᱨᱠᱟᱱ ᱫᱚ ᱥᱤᱜ ᱥᱟᱣ ᱤᱦᱛᱚᱵ ᱫᱚᱝ ᱠᱟᱢ ᱫᱚᱝ ᱫᱤᱜ ᱫᱚᱝ ᱫᱩᱢᱱᱟ ᱥᱚᱜᱚ ᱢᱟᱪᱚ ᱡᱤᱨᱟ ᱥᱚᱜᱚ ᱟᱨᱟᱱ ᱥᱟᱝ ᱡᱚᱡᱤ ᱛᱚᱢᱚᱜ ᱟᱫᱩᱝᱞ ᱢᱮᱠ ᱭᱟᱝ ᱱᱚᱨᱠᱟ ᱜᱟ ᱢᱟᱡᱨ ᱛᱚ ᱥᱟᱛᱷᱚᱵ ᱠᱚ ᱛᱚᱜᱟ ᱱᱤᱭᱟ ᱢᱚᱱᱡᱤᱱᱟ ᱭᱟᱝ ᱱᱚᱨᱠᱟ ᱨᱤᱡᱤ ᱱᱚᱨᱠᱟ ᱞᱤᱵ ᱞᱤᱵ ᱡᱤᱡᱤᱜᱮ ᱪᱮ ᱪᱩᱠ ᱠᱚ ᱪᱮ ᱥᱚᱜᱚᱱᱟᱨ ᱫᱟ ᱫᱟᱜ ᱴᱷᱚᱢᱨᱟ ᱜᱟᱨᱜᱩᱢ ᱠᱚ ᱢᱟᱱᱛᱷᱟᱢ ᱵᱤ ᱜᱩᱱ ᱠᱚ ᱛᱚᱝ ᱛᱟᱱᱤ ᱡᱤᱜᱮ ᱫᱟ ᱱᱚᱨᱠᱟ ᱞᱤᱵ ᱞᱤᱵ ᱱᱚᱨᱠᱟ ᱨᱤᱡᱤ ᱡᱤᱜᱮ ᱛᱚᱱᱡᱤᱱᱟ ᱠᱟᱡᱜᱟ ᱟᱡᱟᱨᱜᱟ ᱱᱟ ᱡᱩᱡᱩ ᱛᱤᱜᱤ ᱠᱟᱭ ᱛᱚᱱ ᱡᱤᱜᱮ ᱫᱟ ᱛᱤᱜ ᱛᱚᱱᱡᱤ ᱫᱚᱱ ᱡᱤᱜᱮ ᱛᱚᱱᱪᱤ ᱫᱚᱱ ᱡᱤᱜᱮ ᱭᱟᱝ ᱢᱟᱱᱟ ᱵᱟᱜ ᱨᱟᱝᱜ ᱪᱷᱟᱥ ᱜᱩᱱᱟᱨ ᱫᱟ ᱨᱜᱟᱢ ᱥᱤᱜ ᱫᱚᱱ ᱛᱟᱢ ᱵᱟᱭ ᱡᱤᱜᱮ ᱴᱨᱢᱟ ᱭᱟᱝ ᱢᱟᱱᱫᱟᱱ ᱫᱤᱜᱤ ᱞᱤᱭᱚᱢᱚ
0: ᱛᱚᱱᱡᱤ ᱨᱮᱡᱤᱜ ᱴᱚᱣᱟᱱᱫ ᱛᱟ ᱢᱟᱨᱤᱜ ᱡᱟᱢᱵᱟ ᱥᱚᱱᱡᱤᱱᱟᱨ ᱥᱤᱱᱟ ᱠᱷᱟᱨᱡᱩ ᱛᱟ ᱭᱤᱜᱟᱛᱚᱱ ᱛᱷᱟᱱᱤ ᱛᱚᱢᱚᱨᱮᱞᱟ
1: ᱟᱨᱮ ᱫᱟ ᱥᱚᱝ ᱚᱪᱚ ᱭᱟᱨᱢᱟᱨᱟᱱᱫᱤᱜᱤ ᱛᱚᱱᱡᱤ ᱪᱤᱞᱤᱱ ᱡᱮᱢᱯᱮᱞᱟ ᱥᱚᱱᱫᱚ ᱛᱟ ᱥᱟᱪᱟ ᱞᱚ ᱥᱟᱪᱟ ᱥᱚᱥᱚᱱ ᱥᱚᱱᱡᱤᱱᱟ ᱭᱚᱝ ᱨᱚᱝ ᱜᱟᱯᱥᱚ ᱠᱚ ᱴᱨᱟᱢᱟᱛᱚ ᱢᱟᱱᱡᱟᱜᱢᱚ ᱛᱤᱜᱤ ᱛᱚᱢᱟᱱᱟ ᱛᱟ ᱫᱤ ngari zi gar shi ma zhi de ga ngari

0: 사그네른 그 캐시다노 그 돈지 망푸즈 뎀튼이노 그 니츠르테나 르겔룬즈긴르 다 르겔룬 이르용나 다르타 다 종습 다르플 그 스신데르 님부 시바탄타니 르야신 조가 망스과타우 선진나라다 사니 그 캐시다미 돈지 망푸즈 사트 있고노 저것도 되는 거 렘신디나 식노 그 소브타 쳔무 망체키즈 시 렁거 파일라운다 땅이 파일 그 마모 망소라 니틀리다 땅이 킬리 사팅 그 람칸 디 키코노 드타우 선진나 하정그 역토 역석이 있니 너무 그 정신욕 안할 때 먹이 다던 다르다 인기나 냄속 되는 더그던 그 다 사자 잠바게 돈지 망포즈가 성기나 영 그렇지 서티 이 티 고름 그 돈이 이런 게 냠용즈가 영 망포즈가 능 냠용 뜻 랑파 비르시 다던 다 실송 이런 거 돈지 뜻 갈리라 비고니 펀슴 제스가 던 뜨게교다 인기나 공수 먹이린지 다리 카다즈가 감마즈게 콕 서퍼트 인기나 로브다 셴무 뜨시 렁가 파일라 용 파일라 용니 한식 그 렁가 사그니 그 톤콩거 겐슨데 인기나 모든 이 모든 이니 마스크 디 고름 드가 초니타 킬리사 팅가 람카즈 거닐 데테니 달등 사니 몽소와 네트크 니와라 머흐이그 니야 톤그니 마스크 사니 몽소만 제키즈가 성기나 그렇죠 그 같은 데테니 달등다 다즈 인기나 조르식 람칸데 킬키 요니 데브진다 사니 몽소 타버 성기나라 첨성 아른거 고카니 다 리시가 나던데 타그쇼 덥게 요노 달라스과 망부즈가 타워 성기나 영 아다 킬리사 튼다더니 톤지 남응즈 사트이고 고름 디토니 쇼노그 그게 환주르가 판지즈레지샤나라 마츠기 메니 도무스르 디나 디츠크 응가 데른가 렌슨 돈슨 닌조고탄타 레슨더가 솜링 간크르바 하르게다 히튼 다르클바 시글루 제키브 다르클바 어르드 세런 돈슨 넘레 신인 가즈 남지기 제적인 현람던 돈슨 신인 레슨어 제미능라 가스 사마 양 키른질 야신 양코 나비 므트드 가스 소능 워크라 롱 팅가 레슨어 젠드글라 산지능 브르 양네 티지 치시 야다 데무시로 보나바
1: 마리은 텐들게 로영 냠뜩 좋니 참튼 지득은 소아 글러를린
2: 나츠 스티마 트네즈 사츠 나츠 등냠데요
3: 자츠기 나츠 대통령 차르둥 종버를 송수시진요
2: 사츠기 셴멍게 제르시 케응당 엥근 땅클시요
3: 자침너 야쿠키 여르시 자침냠라 아디어충 링고키 지드소이엔
2: 자침마라르 거바던 자침 소브중시파 자침 서송시파 자침 송큐시파 자침 웨슈시파지나 나투 태문근 간처인
1: 전에 최수근제 중콩인비나 나치 차트 참우리링 존충세기
4: 다는 비진지 디슬 중하인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5: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6: Yankunamba, Chenamba de Muina, Terung of Chersig Dabja Pizzi Chigitang, Jersig that to be cheap jerk, Worsig that to be cheap jobjilin lax up in Barhele. Chessy dear starter, Jeff Chisangel Lets Lanyamper Gafsa Shear.

0: 왜 두포죠 디모?
1: 오 디모 저 두모 디모.
0: 아 디모예 야 두포 통말 못해지잖아.
1: 나
0: 좀 허리. 헤데데 저 나신아 아다 코토이 누구 두포 때리모.
1: 예예.
0: 아래 저 과정 치시니야 슈글럭치 엘마 프무도 마거 잔두 세세르 군우가 세르긴데인.
1: 너 도마 왔나 진지 보냐고 언젠 봐 채널 도마다 아까 채널 다시 신이야 수시 칠리 공을 대신 만나 용거 다 말한 나 탐나 봤던 실라코 카메 비타시 몬드 쓰다니
0: 과전치
1: 그게 다들 지친 인물로 냥큰 영화 찍었니
0: 아리
1: 아리와 카스오고
0: 아리와 카칸다까
1: 야 그렇다
0: 탕아지 마글렌 세는 아양 먼트 뜻이라 추어리와 공하고
1: 야야 데모
0: 야 데모
1: 야
0: 왜 두부초 데모?
1: 이거는 데모.
0: 데모예. 야 두부가 참더니 고지요 누가 마프무로마게 르잔두 세세르군누가 세르긴데 세스갈학 체크르지.
1: 도마라 텔레비전나 나시오나 샤적 참지 까메 유진디 참도다시 크르니.
0: 과진치.
1: 레몬가 덕터 크르테요나 마 톱톰 담담 담보 르긴 크테요 타마나나 덕터 참지 까메 유진디 참도다시 크르니.
0: 아디.
1: 내가 오늘 좀 제대로나 도움 좀 좀 양어 다섯 페이지 삼들락스 판디에
0: 아디
1: 내가 뜻포 뜻마 양어 아샤 직탄 직마 유전드 비 삼들락스 판디에
0: 아디
1: 난 때문에 그 내가 갖고 왔다
0: 아디 내가 갖고 왔었지 나 지금 멘트 땅 아주 렌첸데 님버 가스시 땅지 막 렌첸 나양 나주 렌첸 등고 자마 트가치 카퍼호라 추리와 티테라 공하고
1: 가든체
0: 야 티나니 그 가디모
1: 야 니스 가디모 야

야, 다들신 담제 님님이나 청물지 쪽서 제초청마 리모이나 조시담빈 군주로 몬덕인 저크등드고다 땅 다양 초청망아서 담마가 노게 히르케스티라 청청르테 선훈 오르클랑 튼지 체드나 청물지 쪽남라 고직시비 나 청시비르가슬 타통 렌스몽니 한든 좀타 아이나 린슨덕은 논슨바 아치 노르서인 영철 성우스클롱 층그 즈그메가 로름데 질리다 땅이 최초등 냔데 아야는 그 공승으로 주그 가와성노데 나른가초 첨보치기열 라든담 그 조보 총총 조영 대비진 비문된시

야 저보 총총서디나 대릉날 자 빠승근이 모레 자 빠승근이 뭔데 전용지나 나 총십이 일가슬 인친데 다통색근이 모레라 야 디나 대릉글 자 빠승니근 나 총십이 가슬 다통리 인친데그는 아직은 가르신다 저보 총총서를 조기 등지르가 참바등 티바 가르치가 참바 르비 가르콩가 참바지 참바 정모슴 고르시율 대릉거 조기 등지르가 참바 정문데그는 아 정월거 롱튼가 런츠거 능리잉 쳇다 저보 총총서 아야는거 공승거 럭치서 고르시요노게 실라 동모인지나 로저 총총 제흥 노르거 롱노가 랭 반디피 러시르고노게 실라니모즈그라 데민다룽 조보 총총 군부 던적거 롱노게 어동는 크식르거 세르고노 동는데니가 대릉거 조기 등지르가 참바 정문데그는 아 고르시율 팀스케 영 데른거 저기 드긴저거 참바 청문다그는니 조보 청청치 아른거 랑거든 전통 음지리 자직시요 큰거 조보 청청요 나영 스카프토니 린슨 타통거 글음나 페퍼 갑스시 린슨 타통 큰거 카퍼 응정

0: ལེ ཏེ མ་ལེ ཤབ་ཅི ཨ་ལ་རེ ལེ
1: ཏེ གེར་གེན པ་ཅན ལ་རེ ལེ
0: ནང ལ་རེ ཐན་ཅན ཨ་ལ་རེ ལེ
1: ཏོ་པོ ཆོང་ཆོ་ཚོ ཆེ་ཚོ ན་ཆོ་སི པེ་གա ཚལེན་ཅན་ཅོ ཇོ་གི ཏིན་ཅན་ཅན་ ཚན་པར་ཤི་ནི ལ་ངང་གང་དབ་ཅན་ ཅན་ཅོ་རོ་བར་ག་སོ་ཤོ
2: Yana chung chubo cho dina darta yang cho derung ge na chung sibi erga chilin chun da ge chanpa tangpo joki tingjir ge nang asik jo yel. Re joki tingjir ge chanpa chung da inji na chubo chung chung chi rung ge galang gan jen tong om sa gash tago chung chung zire da. Derung lin chun ta thong ge shkilam jili da tangi rung galang gan jen tong om jizire bradik si yo keng ge chubo chung chung yo na. Di darta nita lin chun ta thong ge shkilam ma pewa kura lin chun da gan don sun ba achi nora cho ge ngar sin 드보총총치 카브라그여 린슨 타통킨가 카브랑정 특거든지 득스미니르게 섬든나르가당 특거든지 득스미니르게 섬든트인 야드간치니 공리 데랑 아직 못을 시슨 바터 조기 튕저게 참바지 혼데그나 아직 영드보총총초가 야는 거 공성거 럭치스 고득시요노게 아 럭치 알라라랭가 럭치인지나 소토총총 제가 노력을 받는 거 같아요. 반대별로 세고는더라. 되면 다른 도포총총 군부 돈적 그런 거 동른 크식을 세고는더니가 거기시요 더세다. 야디나 도마르 저 정말 그 냠게 소토총총 제가 노력을 받는 거 같아요. 반대별로 세고는 거 랭디 냠게 진행하지 못해.

야, 저부총총처 다소마 공리 추총마가 냠기 로조총총 제가 노르그 롱노가 반데비르스르그노가 쪼르치담비 실은혜문디 로뇽 탕식시나리 데나 실은데가 영조부총총처가 가야는 그 공성아 쪼르치지 카드가 사라신 탄유비 자키 문덴시 레 데나 실은혜문디 년노가 토니 아직 이 하신데 이런 그 어렵게 가르친 그 삼바 청대가 나가 조보 청청소 자직 시요 나가 얼른 담비 태그 저한테 지금 저주일 얼른 그비 조보 청청치 아르까 자신이 좀 나다니 나와 스톨라 아직 연구 이런 저주 그 저하고 가시나 로 나야 지스 뜻이라 야 这不重重错，大家这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人占比主要是给哪？俄罗斯
야, 디나 다스타 지그 루 니시 서서고노 조한던 제주일. 루 응아긴 호나. 아드마 루 응아릴. 오나 루 응아거지스. 아드마 루테인지릴. 야, 들은 거 좋아한다 하신 거 통통 그래. 디젠 거 조보 총총 정말 그 사우리 고요 지래라. 로어닝 혼라. 어드마 로어닝아릴. 오나 로어나예지스. 어드마 로테인지릴. 댄지나 들은 아직 조보 총총 쳤다. 너그 로르긴 잠비 타게 좋아인 거. 야, 좋아한다 그 딜린 토큰 거 조보 총총 요나. 디 다스타니니 좀다 등이 린친 타통 큰거 카브랑정 특거든 치득슴 니르거슴든 나르가당 특거든 치득슴 니르거슴든 특거클마 카브통아코 게데 조보 총총치 좋아가 런 토송나 런 토큰지 조보 총총나 등을 지마가 나충시비 가츠 타통 린슨 거능아 촐라랑니지 년도비 실은 해모 강릉시 샤기 럭치기 쳤다고 그러셔야 되는

야 나 총 쪽보서 데나 데른 그 대박 아직 그 참바 중문다 그능아 아직 그 쪽보 총총처래 도물래 가영슬제 쇼바셀고 노게 다시 대충다 그능니 아픈 듣기에 가라야 알바셀니 아릉리 우흑게 ngerting ge tamji zu zhubo chong chong chur nyamjil xia jin ya tena nyamjil ma shi no gun hona zhubo chong chong chong ma xia ji zu ga deren ge na chong xi bi ga chul ta song lin chen de ji na ying za ba sang ge ning ge ta tong ge lin chen de la de jian ge zhubo chong chong chi deren ge ti ba ga chi ge chan ba chong de ji li 영 아치 등 냠데 주보 총총츠레 담질 냠줄 등 데문 다룽 칸츠르 등 아랑니지 니에츠르 디노게 다시 회티브게 회룩게 뇽츠르 데문 다룽 영 독화 등 담괴라스과 주보 총총츠레 냠줄 샨도나 하신데 린츠 타통거글름라 페퍼가스시 린슨 타통 큰가 가브릉증 특거든 치득슴니르게 섬든 나릉하당 특거든 치득슴니르게 섬든 뜨긴 린슨드근 돈슨바 아치 노르초게 카르신데 조보총총치 가브라그길 아픈 듣기 가라야르와 아난 하무 하무식게 디스 샤푸느 소치게 끈진능게 치 지득 담비 샤즈긴 더서고 샤프르 메홍스타비 세바 마르포 마르포즈고니 마츠크 샤오라르질라스타비 아라초 차시긴 요파리 티마츠라 아마샹 훔모스타비 조르프 요카 요카즈그라 카시 덴지스타비 스캔그 헤모 헤모시긴 요파리 디마츠라 다른 샘친 담칠라 아로세프가비 샘바 중식정 요노가 생가 코나 소치가 끈제 츠가 똑따와시 임바리 닌시 아폰드키 제비 종아가닌 희응오 자신 성기 흐트무세게 요노 고통스 Kargira di Jona Ndoli. Da kargira jadig namba natsukuzgi izgira. Unjing shkafdi njigna. Jilg poi nugir jengi. Jildang javir rungumadang siwa. Rachu suqi jencha gangyang dojime nugir jengi. Kargi sim hajing mchibir jiri. Da nyayi datangsik. Shapuga apundiga simbashtika menu rigi di anitsitizg. Tanita apundiga ku lihungo jashin tsanga shtumun jonan dukara unjin kirgi jencha yukwa yukwa shtigaran doji menu gashtiengi kirgi simadig tsal shetzg. Shapu simzangi dazizg. Atubu, di? Shka kakchizu yuka. Kedi chu gulun bana. Ngu ra chu ra siwa. Yangna jorpa su chizu hinna ra ngi chu gyanna chukka. Dazi tangsi. Apun jig argatak chu li. Kargi jigda gdirdirdi odukshu ra. Ngumayin. Ngumata mungzgi na chu gwaadanchi. Una chu gara chu ngashi yuji. Nyuma xsum ge ha zhu da ngi chu ngi bir de shira zhu tab dasiri di chi li zi apun zhi li gong wo jia xin cheng ge shtu mu tu na ra cang ma yi yam ca ri a la la la la chun de ngo ma hum chin de gu re la chu ga ra da da ngo ma shi ge ge ya dasiri cang ma ge ngi zhi li nu ge apun zhi ge da xiapu ge ra chu xira zhundul ma xiong si di jing ge kirge xira sa tuwa yang ma yong zheng ge wengren ma bi ri da li
아름게 알아야고 차식이 어떠지리 알가트 초리 그게 개무 코르이 지나 드다 어드르드 찌그스 다니 샤포가 년그르그 참모그 그그즈그라 아폰드 시라 마흥노그스젠그 영 그게 남진 숙비디스 아닐리 사마트 아폰드 응어 거라체라고 아폰드 응어 거라체라고 뜨지리 뭐그댓스 디젠그다 아치 다스타잉 숙비디스 샤포 영영적비 스컬티 틈나인 뜨지리 셰스요게야

0: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1: 로르가 로그시글이 니리 가르콩
0: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1: 로세저 저충 저위 가르콩
0: 나총 로르 단세아리 비 가르콩
2: 조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총 시비에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콩 거 참브르식다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3: 야나총 접어서 디나타타양 초대는 거르비 가르콩가 참바 총군다기 나식 조엘 레디릉 렌스는 고르참마드 아치게 지초디노가 로정담 비타크 저와다고 딜링히 큰거 접어 총총요거 야디나 지초옐라 칸노가

딜런드 언덕가 정말가 사우 해시뉴고 아치게 다스타 데른 공니 디노가 좋아다가 딜린셰 주예 공니 디노가 좋아인지나 룽 안행 혼라 드라마 로르가인 오나 로르니에 지스 드라마 로타 잉이세 고노가 좋아한다릴 야 저보 청청처 로르가가 혼나 드라마 로르가인치 다스타 로 제인 고지레라 로아르니지스 로종아이난드가 야 저보 청청치 삼로 당놈 드여거

초 첨터스가 전나영 남진의 샤와 망아스가 요지리라 샤와 젠바 제식 요중 소우르 시비 샤브르 먹제등 르브르 업데이트라 차시 다 샤와 긍이나라 아데 텅그 옌그 돈덕스그라 스그 친즈메카

0: 허르근거 체속 사측회 되지요. 냥크남바 공다 성민년반은 허르근거 수고주 사측시바대인 슈니 마치담릉시비 잔비능시주이 냥크남바 디추적은거 다탕거 강종세르섬린슨 동섬다닌조 린슨디 좀드그바 완디샵당 좀드응간 크르와 소놈 제릉당 화합든야 초모실 다르클와 도르지세릉 제치부 다르클와 강적 제릉당 소놈 린칭인 화합든 야당 링진 르마니 기체적은 헬름드 르마인 다데무시
1: 젊은 내숨기 제라 요르클 당이 능가 넘바르지 제이 메스 마루마당 당이 칼르브 잠니 메스 초글라 자딩 시섬비 모츠 당이 능아 능 좀비 잔글 시바인

아리 콜롬비 예장조 공시 다든비 치 속칭인 니 체킹 큰 만하만 부스 가차 장니 페비 니 사다나 아르등 예스라 지 예릉 그 니콩 망지 르치 지명분다 다티 와르트 시 마음용비 치 적빈 가투르 셰퍼 그송 셰빈 차진 고진 요 바당 샤출 파치 그잔지 서로 진총 셰스스레 르바타나 글론돈 조자 등 돈흠 조진 조자 차피 니콩 지 망지 르콜 파치 냐고 지명분 던지슬레 예스라 쇼글라다 톤조라 마슬 아르등 던지 셰빈 비르강 레레 다티 와르트 아리 센젠 틀릉 포이 친 지금 팅가 추지 과 파밀세레 원정 예스라 지 혼리 그 가차 장님 셰지레 레스라 집 쇼고 용체 먹던 샤프출 양업처 군제 비 초든 먹힐라 레스라 레일랑 라미 비 먹던 샤프출 강롱라 시기 비 랑샨 돈크 잉 메스레 틀릉 포이 닌디 나머 말릴랑 응아르디 데비 가르니 나눈 딘초란 군즘시 산지르만 입샤지레 딘초글이 먹던 차르지데 데더시 몰 원장 포종 가루 차수 리톤 랑간 커비 리톡 카히치 차르지데르 얼굴 접법 쉽히 요스레 틀릉 포이 닌데 나눈 딘초글 땅 냥줄랍샤지레 아리 예릉 라 남시 코치 우줄 마탑 세르와르트 돈덕 접보 동지 예네 코치 다롱 샤지레 키 예릉 쇼글라 너비 이치 마실 바등 예릉 땅 팀튼 죽 타문 땅 클시 마탑 세레 화르 샹람 녀리 쳬버지 다담 비치 섬친인 니츠르 힘큰 마니 가차 장니 베비 니사타르나 아리 마홍가 중앙 막치 보이 막치 쿠보이 예릉 라 마탑 람프 셰피 지그지 시크 마슨 고 바등 나도 녹조는 님체니 님체지 와르체 저선 토인가 투시데 엘랑간 판드지 동덕니 바 치치르 냠이 사당니 카타달랑 위니 석도르지데 인스레

팔레스타인과 이슬람 골골 링글 하마스의 다단비 치 속진이 사적 베니피셔지레 잔지기 팀 촌차 체티 스티브셰피 릴리티톤티 자신 탐팅 참조비 팀튼제 롬진능 조진 타바숑몰레 원정 대가 이스라엘에 나바 강롱게 잔진 참조바등 자사사큰 니가마 홍심템셰바 소치 차친등 릴라요바 마슬레 이스라엘이 나바 강롱게 잔진 참조바등 자사사큰 니가마 홍심템셰지 원주 차친듭시오스레 사적다나 Charchin de Tugan, Namba Kangrung, Zanzan Samjopa Tung, Jasha Sakin, Yamahong Shentim Shepa, Jashi Jacob Sanzan Yun Tankung, Jashiv Chuchopa, Jachi Tanjig Mahong Gorik Shepa, Esra Jibzigpi, Jachi Chopa Tung, Amamak Maper Tua, Janzig Liton Pilatung, Rantak Chopi, Ranchin Gansom Shepa, Gatsiki Palestan Jacob Zigbatung, Division of German Jacarla, Sonshu Shepa Sunte, Sadranam Shajire, Hamas Su, Palestan Jishokam Mampi, Esra Jing Gankaratung, Pani Dambi, Namjer Jetoni, Timujin Perim Tang, Tisun Samjopi, Dumdu Shoji Tigers Tartan Zengibatang, Jashin Tisun Samjopi, Timton Jetirmani Pinantun, Donchil Shepherd, Stonefigisere. Hamasi Yasra Jim Marsul Tang, Zanzan Samjoji Killing Batin, Timton Lakter Shepi, Hundu Charchin Tang, Gombatang Puin Sinan Chiftane. Vesra Shoji Titel, Jong Shoji Sajak Penny, Lanjang Damile. Arisan Tilang Pui, Dadan Bits Samchenin, Jensongri, Nanjur Tang, Stonepin Shajire.

하마시 적집 쇼용니 메버조비 팀텐시 고유세레 틀릉 보이셔지레 팀텐데 디름가니 럭터셰기 바탕 적치 메버조이 샤 용접시 바탕 떤니 이스라엘 막군 자사사크니 심템시 바탕 제치 단지 막군 기사터 지급이 팔레스타인지 년토 홍데 등 천주시데 자사사크지 도망 등 대신 탄쿠르 사크지 된지글라 냠등 간송시지레스레

0: 레스니 때는 그 가르트 절린 단들 생크네나 단식 안뜩 조응아와 도리라 단식 안뜩 제티바 뜩터 자니가리 단식관이가 가르트 땅아 배로 야디나 단식관 던이기 와르컴데 그초 그니가 단들 세주고 조지고 견린 조일 레 단식관 던이 그 담식 그 조지이나 랑거 양키 찰기라 렌텅 제설들이 주니 단들 근고 상담하쇼
1: 야리고 테이나 다니 마테랑 타와즈기나 랑거 카츠크슴 가루 터리란드가 럭식 자완나 톨리란드가 아세미라 삼부흐뜬가 카라르 퍼흐성니 답신도 비 까차즈고노 어준도 비 샘트브즈고노 그깡인지나 안더거 어구불 카와 장근 이제나라 아 쭝바란 독차거리까 아른탕 체스운디 땅니 인제나 츠가차스크실 단디 남정 대초미 조제나 나 하라하키 과와 이달리 선자 나르디 리시알 이달리 니 아라른 지금에 좀 나다 스타른 지금 제가 이달리 지존 디스코 츠가 차리 피아케나 이달리 레아랑고 나다 정나라 예스미 잠소 나다 시케나 기르나 차리 요다지 야타 이나 테릉 나 쩌그라 시커 스티프 쩌그 답잔다르 몬 밥시 쩌그 나랑기 인제나라 다그남 총더 왔던다 다그남 총 대토미 조잖아 다르르 비진 더 홍토니 다르잠 조잔 더 흑땅 삼니 더스티 그남 칸 토니 더스티 그 가정 멍니 필메시니 게서 그 중나다 피그메시니 게 그 끝인다다 난더 모드리 야타 옛나 더 실키는 저 갑샤나 더스티 나르게터 카루 이그옛나즈 다냐나 뜻이 그동안 비 흔년이었나지. 답시안나지 그 샘디였나지. 다냐나지 그 컴디였나지. 담직스킨 다즈가 공니 있자기. 답시아라 온바만은 곡지 꼬기지기다리. 다글로그스킨 다즈가 삽기다리. 답시아라만은 곡지 으르크지기다리. 아돌지 트라비스키니 동이 살라레즈 쪼리다리. 다리 인제나라. 집샤치요체레즈. 야, 또 어른기 소민조잖아. 다시 몰람 그 크소니 어디 그 상마 검득 장득 하라 하키 이름더니 시작 그 카르키브디 모요니 남다가 로가 그 거르교스 발이다리 측금 창악담 그 겐득이다리 다야 총근 가라와나 얼르기 녀시 다근 찰고요니 다가마르메시 그 크소나 어떤 측숨 시작 그 늙고요니 나블르기 그 로가 샤간디고니 다 카르키크담 그 미스킨 바르고니 나 카나크담 그 알응요니 다 코나 레키 메롱 요니 난 도무금 녀석 문노 셴거 데릉인데 고르잠스는 공급 셔리다리 비지기 좀 상금 들리다리나 아라카이다리 돈얼케나 이다리 샤투 다카무가 자드그리 다코무가 차드그리 야타 이나 어고블 카첸스 공은 데토미 조잖아 다할로티어 챵츠 세프릭 도겔라 차리 다말로 쩨그르슬 미르기 겔란 퉁이 다카라 라비 코리 싱컴 포카찬디 즈케테 싱 어른 토사라 쳇승 사가 님 축탄 반더니 인제나라 달롱 똥츠가 멍 초아르리 용디 인제나라 다그도 우크 쭌치가 른 텅다 인제나라 다여른 구 마카 이 송인 장구 어지블라마 치거 담 장구 골라리 그 흣타사즈 고노 리창어근 저사즈 고노 다르콕서 토창고 도쿠즈고노 철갸위르창고 코르는즈고노 아조르데르노 컨크르셈나요노 텐답샤도콘 티나요노 트고슬니마랑 크르창고 송담가더시 차르와창고 다사친 그성 집세파즈고노 다냠탁간 로빈곰부즈고노 탈름뎀비 템키즈고노 다그니엘반 좀 비삭더즈고노 데가 송고시 고쿠촌즈고노 다르딕챙가람나 딘즈고노 담담친 남키 타트고노 다냐트고 리스테체보니 Сангифтан башын нифсин тапени бадын хсымдынгы уламанын хсымгы инженара улкын чын кай гүнгы инженара чөмбанды тамчы гү инженара кыца чену гүнкын нугы хтынгы инженара кыца чылыма унынгы хсыңралама инженара ба чамын нэриз ятим чон ихтик шана ташан хорка сени мне чынгу камар чыктор ма хенди конез гону таштыгына хорва сени го чынгу дахшел марго ка тонди зернез гону ташчыгына хорва сардамна диклып дил на кунгун дарну Takmasin so ni chaga tana darang ji chaga sirka ginu. Qaza cham ji chona ni dak no no. Angara to chona ver ge no no. Da cham bu che ka seran jao. Da nyam bu te ker dung jao. Da chona man gu ka dung jao. Da gen dun jong vi no ri yang te no. Ni ga na to la na ku jao. Da nyer tam chen ji gen zen no. Di shen ker ka lu ge ya ko no. Da shen ka ka lu ge yo na ko no. Da ga yim ga yig na che che li no. Da char na o ma jo jo yin no. Da cha na sti mo yo no. Deste morni mo yonu. Takanya na sirka yonu. De sirka sorka yonu. Tsenara chiste ni mi barnu. Ni na harwan go ni tolangnu. Daga in janara. Ul kanchen kai jungu. Na har tok jang gur mu qana ba tam che kai janara. Ogo ul kanchen kai jungu in janara. Ya mi rung gh sorgi na ta unda in janara. Ta nyam ma nin zidali in janara. Maran kuri mang mu shelo ni rgim tsenaris. Ya ta na go ul kanchen go la dirin tang chi shana. Daga yarsim charka mong nazginu. Daga yarsim tsaka mrtu nazginu. Daga tina niga yig nazginu. Daga konar ya avdi nazginari. Oya. Ya ta wola se kunung dirjim tsan ikhchik shana. Gimdiga makongan tonung da. Wulkan chanagan pung toni shtag inari. Gimdiga makhchyo kuk chenung da. Wulkan chan kuk ya yang ni shtag inari. Gimdiga man par ngorong anung da. Da wul kan chan shatag rung ni shtag inari. Да инженера. Вон на няги няни.

0: 근데 그 혹닝이나 저 다탕아 저 동즈크 창기도 뭐 갈리데리 다 안게다 동즈 주고 고름데 이토라 사스키데리 아다 디카크라다 디 뉴아탄자데리 오마즈 다니어리제다 즉스군을 킹금 송충군겐 카타 근데 희고거든요 야 도무가자리야 송기트나 츠군도
1: 레디
0: 제와글라 카니언 그 키탈 키와글 룽라다 세스
1: ᱛᱚ
0: Kurikula te tokchunga deli deli da chu tamunga kuyindi tokchunga da siti yukwa siti

야저든가 침청도도고추샤이가톱차톡마시 침득난 바야 르흐트르시 추그누구 시춘구 시탑 안가 알랑지 인시 드니시바든 란드 제와든 르히지 춘드니 곰트 담부근안이 찰롱 정도 바든 드니 랑그잉 랑닐은 찰롱 안데티니 달리니 머르기르그 데르친드 치히 몬주르시 바든 냠드 초시비주 잉득비 로소고 스타반드 지기 달리니 샤인디 나리크르그 데팅그 침창 코리즈 흐튼기와 다타긴이타니 카다이지 인시 다니 동오인지나 그거 카다이 에르튼 르그부즈긴 뎀주 다시

라얀 천에 처와 영어 가루온 천에야 영어 말천에 얼지러 영어 스티난 천에야 영어 말천에 그냥 천에 영어 깨주온 천에야 제발 라마 아예 더머 영어 꿈추었으면

0: 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
1: 我们结婚呀，养鸡啦，家中养，看起来呀，我起来你妈养，牵起来呀。 呀，当时我们比呀，公主来呀，呀那天里么呀，干啥子呀？呀里么个长么呀，做那长呀，呀卡罗卡啦呀，拉很久呀。 要是个不认大车呀，你们中呀，咱咱不能个呀，接住你的了呀，那跟我不去呀，用劲的了呀，那敢说单比呀，多钱的了呀。

0: 야, 리펑 도파펑 히라 쩍 도파 쩍 히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인나 쩡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레 조포남바 디다타 체직 달롱나위 시당 차충먹가 가튼튼전지만다는 찬지 공후 상친 용제 대친세리 라진잔들 하스카바 가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아레 디나 슈니 카르트 제님 젠들라 싱케네 초루운 젠크니 용비임 젠싱어 뜨가 저와 알라완 거츠가자 초는분 젠크니 용비 알라말 함수치니가레 참에 갑스 넘죠

아롱이 카다 이 영어 된 나다 이 능이 카다 이 영어 전 너가 여다 되나스 아론더 마자 너가 영어 총고 무가 생이 무똥 어찌 영어 전나 이 능가시스 아롱이 카다 이 영어 된 나다 이 능이 카다 이 영어 카와 보다 되나스 아롱이 불카

아론 더시 총총도 지룩이소 아빠야 년간신도 누룩이메 따라지 아란디 땅신신도 지룩이 떠나야 다시 근디도 다룩이냐 구야지 아로타 사르마리 합성 누룩이소 아빠야 안 오나 땅

0: 아론다 여르테그 여가스트라니고 나탄도 이여가스르지리고 아롱아 시시라 여가스나 치여고 나시르 나 여가치거든 치여자스 하루탕어제르고 여가노충어제무얀도 나타압주여가참나리요야스 아롱아 시시라 여가치거든도 이나얀도 마르테그 여가디친나 충원이야스 아롱아 뜨거카리 여가디르질리고 나시시라 여가디야 치거요코스 아롱아 시르나 여가치거든 미에타고 땅어세르고 여가맘스무가 아론도 나나즈 제가 잠나디요 고가 시시라 여가 치거든도 이나야지
1: 헤네레 아나야나고 아차양드가로 가도도야지 아론도 여르티

아론다 열티 거자송 오르고 있는 아버지 땅 아파트고 삽샤고 가도야 하나 좋은 건데 니 만들어 임파라지니 좋은 건데 니 만들어 임파라지나 하나가 신조 무켜송 오르고 마수가 진 아스결이 너네 오르고 임파라 하나다 죽은 아까라 샘그로 동원근이 따사르마리 대천으로 동원근이야 하나의 안당친 합성으로 샤르고 조딘다니 만드로 인정하니 하나 조딘다니 만드로 인정하나 칭아시무 켜청으로 마추가지 하나 칭아시리 대가로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게 공컴사 샴러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에 레첸 슈구히 텐디 레첸키 낭튜엔조니 习近平去斯洛瓦克总统佩里加里尼塔传媒那位国是他中区徐夏松东去泽林去西北了西晋年别国埃菲利克加兰去新店民年我才是为卡兰特经济级别国因此他中区这话从这俺俩忙不脱牌规定东归西别国
5: 铁链中区俺们两位忙端出去给客女婿你去陪客去孙秀三班帮不接别客范保罗说你会客主这么端头给及俺们来给你秀抗力我们别过手心下面了听的李金奇能团十之南三人呐眼前给客去主席习近平去 民望初刚进门中国的给团参之南玩皮皮斯洛瓦克总统佩里盖里尼塔见面难遇不是习近平去斯洛瓦克尼中国三不塔亲自做阿许去给客去拆洗银行中西在西给军心里早晚定色情落得热土给不西时眼动你去这批老给客女婿这话特别弱点这话日不把月
1: 乔尼比娘托别尊切别火给克米比帕克一起军队昂色图进不堂娘们给中车三米切巴天破随军则是米森勒苏一不是中克斯洛瓦克塔连托偏孙增加塔一起切不堂在娘们一边塔电令格米杰克中西特区若别着瓦对贴给克米比迷茫了偏得军队越界电托 习近平去昆德金马昨天托向西去列团卡西亚布主规不得今年特区给一起电图动物汤罗天革命案编群改革策略某些中西给昆尼平切不西冷落这一面也能向乔尼平让所碎单片空皮冷破了编群新教学物汤在朝年来去乔尼日为养的作货共同结合
5: 今年中西这外军车塘共有人空别周围猛些些斯洛瓦克中国籍去扎顿了自送几班中国安全执行员了斯洛瓦克叫他念托偏村去地位开边塘土库吉斯开启日了达到抗力前头学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 유사르기 급기 냠레나 후르타 슈신 툼제간 유르토 사와 토피 초니피 게컴니피 시슝 바르키 냠레 우연 량강소 제시피주 안레 야구체티 게컴니피 냠레라 시주 테키 갑거 차고이브마세 방미뉴듯하 청진변초 트리미수트 메터브진뉴소 사르타르튜레타 원튼 캡콘기 냠레 지시 목든 제티 냠레기 작당 세서 티웨 망워 되고 숨니 망심 지투 서도 당티 수균 자시 균진 체구 대시 신내탕 류체 유고 슈노 산에서 캡콘 카키 냠레 개기 동탕 미네 조홍 더디로 동화 개컴니퓨 슈뉴 파키 비리라 모투 구자 지퍼 Pensun Lopchon Tang, Pensun Jesse Tru, Gulun Subtu Dong Tang, Zashi Subtu Dong Ku. Sini, Gaji Dangyam Changdin La Sungo Tang, Kolaji Bu Jugong Tie, Gurju Tang, Kanti Tugu Tang Tu Dong Ku. Chong Mang Tunjo La Sungu Gap Tang, Yamji Gesoki, Dewa Chepe, Gaji Malata, Gaji Jim Ki, Mungsi Chepe, Gaji Jiglum La, Lodian Gurminga, Sungo Chipa. Langdang Jidi Jayam Tang, Kurim Yupi, Zemlin Neman Jen Tang, Gunpian Koyang Ki, Benjo Kolashibu Jen Le, Guidi Dang Ti, Miriki Lewan Jitu Mala Dugur, Guidi Dong Guisi, Nendu Nato, Xi Jinping Ki, Zemlin Ki Logi, Piguru Mutu Gosu Josin Ki, Jungu Tang, Yoroki Jehuar, Kugup Saba Ki Jin Che Yu La, Jen Long Yang, Minyu Wa Che Yu. Jianlong Kukup Su Gurtu Minki Gagzini Jianyam Chui Mu Tang Tuntu 개시 토바체 교토큐 중국의 토다 발송토 여러분한테 럭바진부터 랑삼탕 편심장디 여러 발키저와 공피동신휴 슬로와키 여러분한테 나 중국탕 여러분께 최대한 주보제교탕 개개인 탁주 약부제교로 꾸디당티 중국탕 여러분께 저와 균체탕 댄병안 공피주보제교태 개진 댄병 누부등교 저와유지대사 贝里盖林黑主席习近平开过之后中国的怎么利用给同样级别控别给中介托盘斯洛瓦克再推定教这个学中国就开龙安森克加贵斯巴马斯摩托狼林达斯中国南北提着建筑中了电表案规定中为女不贴闽南克移民这个月片接续真正教不学 斯洛瓦克就去给克女婆特区肉店之外金星集团罗电古明中国籍起在团两年大使托中国集团编去一起色土动物汤年来了兄弟给婆在起色土动物节节体年来给卡空撒婆感情动物汤编去牛松汤